반복할수록 몸에 배는 습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예쁘고 좋은 옷도 좋지만 감사도 한벌 멋지게 차려입고 출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감사의 향수도 칙칙 뿌려보시고요. 사랑의 뜰한 출발하는 첫 찬양 전용대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전용대 목사님의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오늘 사랑의 뜰안 출발하는 첫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안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도 사실 많은 것이 우리에게 먼저 와 있었잖아요. 눈을 뜨기 전에 해가 떴고,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아침이 왔고, 오늘을 살아갈 시간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자꾸 특별한 일이 생겨야 은혜라고

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지나치는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인 듯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을 기다리기보다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좋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하면 와 주님 이것도 은혜였네요. 이런 고백을 하고요. 오늘도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은혜까지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준비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나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출석 체크도 하시고 한 말씀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9918님 오셨어요. 7356님 반갑습니다. 7978님 한 말씀 받고 싶어요. 5945님 할렐루야. 사랑했더란 한 말씀. 0118님도 한 말씀.

8968님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오늘 저녁이네요. 큰 은혜 기대가 됩니다. 저녁에 뵐게요. 예, 목요일 사랑이들한 힘차게 출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오늘 떨립니다. 오늘 조금 특별한 날이죠. 그동안 한 곡 한 곡 손으로 써내려왔던 찬송이 오늘은 찬송가 필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찬송을 듣는 것과 이 찬송의 가사를 직접 써보는 것이 참 다르더라고요. 노래로 불렀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한 문장이 손으로 천천히 옮겨 적다 보니까 아 글쎄 어느 순간 마음이 멈춰 서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 찬송을 수없이 불렀는데 이 가사가 이런 고백이었구나. 이런 느낌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어쩌면 필사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송이 내 마음에 머물 시간을 만들어주는 일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필사 콘서트에서는 우리가 써내려간 글씨보다 그 찬송을 쓰는 동안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써내려가셨는지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으로 쓰고 찬송으로 고백하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필사 콘서트 진행이 됩니다. 아, 정자영 교수님께서 30곡의 찬양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곡 예수 사랑하심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또 정자영 교수님 메조소프라노로 찬양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양 정자영 교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의 멀리 멀리 갔더니 이어서 민호기 목사님의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을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가사 없이도 또 심금을 울리는 찬양의 선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 가사가 더한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선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한나자매님은 요즘 알게 된 청소년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오픈 채팅 보이스룸에 들어가면 따스하게 맞아줬습니다. 본인들이 살기에 어렵다는 그런 여러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더니 저를 믿고 속내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이 친구들이 교회에 대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죠? 제가 그 친구들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나자매님께서 귀한 고백을 보내오셨어요. 한나자매님 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 잘 품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8609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9898님 한 말씀, 또 4295님도 오셨고 5073님, 1009님 반갑습니다. 또 쭉 올라가서 4641님, 7511님, 7579님도 오셨고요. 8765님도 오셨어요. 6481님, 또 8238님, 3781님께서도 오셨고 9986님은 하트 보내주셨네요. 아, 9986님 긴 묵상핵을 늘 감사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지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쌀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642님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요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우리 이웃들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시간인데요. 전두관 목사님의 칼럼으로 오늘부터 격주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는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봤던 박종욱 원장님이 이제 예술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십니다. 그림을 넘어서 다양한 예술 속에 담긴 하나님의 흔적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찬송가 필사 콘서트가 송정제일교회에서 있는 날이죠. 콘서트를 앞두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필사 퀴즈 2부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주만 듣고 찬송가 제목 맞히고 또 찬송가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또 은혜로운 가사도 찾아볼 텐데요. 생각할 거리도 있고 은혜도 있고 퀴즈 푸는 재미까지 있는 2부 기대해 주십시오.

0: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갓플리징 교회 전득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다문화 이웃과 이주민들을 보내주신 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위대한 선교적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거룩한 동역자들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성도 여러분과 함께 다문화 이주민 선교 현장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선교적 사명을 함께 고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다문화 사회의 깊숙한 중심에 진입해 있습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외국인 이웃과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의 마음은 이분들을 맞이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오늘 다문화 가정의 현실과 한국 문화의 한계라는 주제로 우리의 모습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했을 때 우리 사회는 그들의 출신국이나 그들이 가진 낮은 경제적 수준만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40%가 심각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문화 어린이집 무상교육 같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오해와 따가운 시선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기준이 강화되고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들이 나름의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다문화 이혼은 7,500건으로 전체 이혼의 8%가 조금 안 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간 이혼보다 아직 다문화 결혼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결혼 5년 미만 이혼 비중이 31.8%로 가장 높아서 초기 정착 지원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구 월 소득은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비율이 54%로 전반적 생활 수준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은 6.4%로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부부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부 갈등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주요 갈등 원인으로는 부부 간의 성격 차이가 56%, 자녀 양

양육 문제가 26%,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25%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겉으로는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초기 정착의 위험과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서로 간의 깊은 성격 차이와 양육 갈등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국 교회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갈등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이들을 선교하고 이들을 교회로 초대하는데, 그리고 또 이들의 가정을 교회가 돕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갈등이 다문화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 전통의 가족 문화와 이주민 문화 간의 근본적인 격차,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잔재한 동화주의적인 강한 태도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질서와 집단주의, 그리고 정중심의 인간관계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깊은 가치관 속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조강지처의 의무와 시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효도를 요구하는 심리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문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문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바로 중국 문화입니다. 타인 앞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면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이혼 갈등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베트남 문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문화는 모계사회 전통과 양성평등적 사고가 강합니다. 그래서 가사와 양육의 평등한 분담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호의적인 방문이나 시댁의 충고 같은 것들은 오히려 사생활을 간섭한다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거나, 그래서 결혼해서 온 외국인 부인은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한 가지 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아기의 무병장수를 빌면서 머리맡에 식칼을 놓는 그런 무속적이고 민속적인 행위가 그들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의 머리맡에 칼을 갖다 놓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시댁과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서로의 문화적 상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방식을 따라라는 강요하는 듯한 동화 강요의 모습은 갈등으로밖에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문화 배경에 맞춘 기존의 상담 체계를 넘어서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유연성 있는 선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방식은 상대방의 문화에 맞게 아주 유연해야 합니다. 이주민 사역을 단순한 시혜적 온정주의나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과 도심 광장을 거점으로 삼아 선교했듯이 우리 마을마을 동네 동네마다 있는 한국 교회들이 다문화 이주민 가정의 선교를 위한 거점과 이주민 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요 선물이 바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단일 민족 신화에 젖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반도의 남쪽에 섬처럼 갇혀 살다 보니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민족과 접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단기 선교는 매 여름, 매 겨울마다
적극적으로 나가지

네,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전득안 목사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주 배경을 가진 우리 이웃들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문화가 다르면 같은 행동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서로를 똑같이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일이겠죠. 낯선 것을 경계하기보다 한 번 더 묻고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헤아려 보는 것, 그 작은 이해가 쌓일 때 그들이 우리라는 경계도 조금씩 옅어질 겁니다.

폰웨이에 함께 가자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더란 듣고 계세요. 네, 오늘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전드간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 했는데요. 격주마다 전드간 목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박정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예술로 만나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찬송과 필사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소망 기쁨 메들리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필사 콘서트에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 그런데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행복한 무대를 만들어줄 겁니다. 옹기장이도 그렇고 지금 멀리 서울에서 직접 운전해서 정자영 교수님도 오고 계시고, 오늘 필사 콘서트는 송정제일교회에서 7시 30분인데요. 그 전에 오셔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라요.

오늘 오시면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저희 박철민 차장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지금 백화점 상품권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몇 분에게 또 메론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또 어느 분께서 우리 청취자님들과 나누고 싶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찬송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 채워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오세요. 네, 오늘의 한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 한 말씀이었는데 좀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짧은 한절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앞구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뒤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마음이 잘 맞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일치, 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받아가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네. 브리깃의 트레거의 선한 능력으로 사랑이들한 2부 출발하는 첫 찬양으로 출발했어요. 사랑이들한 2부 출발했습니다. 찬송과 필사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은혜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수십 년을 불러온 찬송인데도 막상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써보니 어떠셨어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가사가 눈에 들어오셨죠? 무심코 불렀던 한 문장이 어느 날은 꼭 지금의 내 얘기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필사를 해보신 분들 느끼셨을 텐데 손은 글씨를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필사가 단순하게 가사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알고 있던 찬송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었고 더 중요한 것, 저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또박또박 기도로 올려지더라고요. 오늘 저녁 찬송가 필사 콘서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써내려온 찬송의 마지막 한 곡을 함께 쓰고 또 함께 부르게 될 텐데요. 오늘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을 앞두고 2부에서는 재미있게 찬송가 퀴즈로 함께합니다. 찬양 한 곡 전해드리고 그리고 퀴즈로 들어가 볼까요? 자, 모두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전해드렸고요. 찬송가 필사 퀴즈. 연주만 듣고 찬송가 제목 맞히기. 찬송가 속에 숨어있는 가사 맞히기. 생각할 거리도 있고 은혜도 있고 퀴즈 푸는 재미까지 있는 사랑했더란 2부.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필사 콘서트에 모두가 모여서 이 찬송을 저희가 함께 필사를 할 겁니다. 나눠드렸던 찬송가 필사 노트의 제일 마지막 곡이기도 하죠. 이 곡의 제목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이 찬송가의 제목을 보내주세요.

네, 해금 연주자 서소선의 예수 사랑하심은 전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예수 사랑하심은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주에서는 다들 깜짝 놀라셨죠. 어떤 노래가 나올까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역시 네, 예수 사랑하심을 모두가 함께 쓰고 오늘 부를 겁니다. 아, 어릴 때 목사님 삼으셨던 외할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불러주신 예수 사랑하심은, 예, 그리고 9003님 예수 사랑하심은 애청자라면 모두 다 맞힐 수 있는 문제 라고 하셨어요. 또 3847님 예수 사랑하심을 기대됩니다. 저녁 시간이 벌써부터, 예, 아, 저녁에 뵐게요 라고 이렇게 주셨고, 예상 적중 마지막 곡이니까 다들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지막 곡이라는 거. 두 번째 문제 이제 나갑니다. 지금 매미가 7월부터 울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함께 울잖아요. 그래서 이 매미가 마지막 이 여름의 마지막을 그 중요한 부분을 매미가 찬양을 합니다. 매미도 찬양을 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가사 찾기예요. 두 구절에 이 매미가 찬양을 할 텐데 그 단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퀴즈 정답 주시고 자 귀 쫑긋하시고 찬송 나갑니다.

날 사랑하심이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미도 찬양을 하네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룬 중창단의 찬양이었는데 그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해 있어요. 카메룬이 다양한 민족, 언어,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아프리카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인구의 6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지역에 따라서 종교적 환경의 차이가 크고 또 여전히 복음과 신앙 교육이 필요한 곳도 많다고 하는군요. 카메룬 중창단이 영어와 그리고 한국말로 예수 사랑하심은 불렀습니다. 자, 정답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역시나 거의 100%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운전해서 지금 광주로 오고 계시는 정자영 교수님, 반주자님도 동행하실 것 같던데 지난주일 세문안교회 일부 예배 때 헌금 특송하시는 거 유튜브로 봤어요. 역시 은혜였어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지금 반주자와 내려오고 계시고 세문안교회를 섬기시는데 헌금 특송까지 한 건 몰랐네요. 대단하신데요. 이것까지 찾아봤다니.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어렸을 때 식사 전 찬양이 이찬송이었는데, 예, 그래요. 필사노트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찬송과 필사노트 준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한 달 있어도 안 와서 방송국에 전화했더니 점차적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기다렸습니다. 저 받고 싶어요. 어머머, 제가 꼭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이찬송 함께 해볼까요? 그 안에 정답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메조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으셨습니다. 지금 다양한 버전의 예수 사랑하심이 흐르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많아 버전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빅밴드 콰데스의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참 단순한 가사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한 문장이거든요. 내 기분이 좋아서도 아니고 상황이 잘 풀려서도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손주들 자장가로 품에 안고 이 찬송 불러주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성경 정답 주시면서 어렸을 때 식사 전 찬양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 문자 메시지 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필사 콘서트로 만나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금 일찍 오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요한계시록에서 염려 바벨론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철저히 대비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참 교회라면 음녀 바벨론은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육체적인 쾌락 물질을 타며 세상의 권세만을 추구하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부인하면서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상과 종교를 하나로 묶어 혼합 종교의 어떤 틀을 갖춰가야 하지요. 그게 바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인데 사실 이 바벨론이 나타내는 그런 특성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엔 금잔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것과 더불어 함께하면 마치 행복을 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한 실체는 뭐예요? 2절 말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로 그것이 이 음녀 바벨론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지 온갖 종류의 귀신과 더러운 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땅의 권세들이 그것과 야합했고 땅의 상인들은 거기에 결탁하면서 온갖 종류의 부정하고도 불법한 방법들을 사용해 자기 이익을 취했습니다. 타락한 정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서로 뒤얽히면서 돈과 권력과 쾌락만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것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였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온갖 종류의 영적 육체의 타락과 부패 현상들이 그 바벨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바벨론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 마치 이 자기도 그들 가운데 섞이지 않으면 그 화려함과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으면 혹시 그 사회 안에서 도태당하지는 않을까, 나 혼자 뒤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먼 데서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신앙 양심 지켜가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근데 주변 사람은 온갖 부정하고 불법한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출세라는 것을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물론 우리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솔직히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도 작은 죄는 수시로 지울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신앙의 본질과 부딪힌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그때도 내 이 신앙의 양심을 누르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인 것이죠. 절대로 안 돼요. 먼저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앞에 설 때마다 멈칫거리고 또 죄 짓는 일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그 양심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결정의 차이지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결정적인 증거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본문의 중요한 바벨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어떤 암시가 이 말씀 배후에 숨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돈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경관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성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 하늘로부터 들려온 또 다른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뭘 알 수 있어요? 우선 이 말씀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어디에서 나오려나?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지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 뭘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1차적인 삶의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갈지라도 바벨론으로부터 아무 영향받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 사상, 그 흐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매스컴이 쏟아낸 여러 소식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어려운 현실, 경제적인 흐름,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 만들어낸 드라마,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어떤 유튜브 동영상들, 여러분에게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왜 상관이 없게요? 우리 매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이 주는 영향력을 받아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받을 재앙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그것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과 전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경향성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음녀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바벨론 완전히 대비가 된 두 개의 개념입니다. 두 개의 세계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바벨론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 두 개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완전히 교회와 분리된 또 다른 세상 바벨론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만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개의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장소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의미가 뭐예요? 육체적이고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분리인가요? 그런 세상과의 분리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세상과 육체적이고 공간적인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경고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분리, 영적인 분리, 정신적인 분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으로 살라는 요구이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세상과 소속이 다릅니다.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문제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소속의 사람인데 한 집에서 한 가족으로 어울려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소속의 사람인데 한 직장에서 같은 일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소속의 사람인데 같은 경제 체제 안에서 같은 정치 체제 속에서 하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의 제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겠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사회의 흐름은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그레샴의 법칙이지요. 런던의 금융가인 토마스 그레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일컫는 그런 이론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 금이나 은이나 혹은 동과 같은 이 금속으로 어떤 화폐를 만들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당연히 이 화폐에 새겨져 있는 액면 가치가 그 화폐를 제작한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금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가치는 한 천 원 정도가 되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 원의 금의 가치를 가지고 만 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화를 사용하는 일이 아무 문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화폐 가치, 액면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금속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금화 하나를 만드는데 만 원짜리 금화 하나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든다. 그렇다면 그래도 여전히 이 100만 원의 이 금화를 가지고 만 원의 가치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 누구든지 그걸 뭐 녹여서 또다시 금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금화나 은화 같은 이 가치는 양화든 점점 숨어버려 사라져버리고 결국 동전만 남아서

악화가 영화를 구축한다는 그 말의 의미인 것인데 정확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 현상에서도 그 똑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사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도 선만 있지 않고 악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공동체나 사회 안에서 선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결국 악만 남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악과의 경쟁에서 사람 남아야 하는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슬그머니 뒤로 숨어버리거나 혹은 악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 술 먹는 사람과 술 먹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사귀다 보면 술을 안 먹는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야. 술 먹는 쪽으로 함께 어울려 가게 되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함께 사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 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문화 쪽으로 옮겨오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경고가 이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재앙이 될 거라는 사실이지요. 그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에 참여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그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바울 사도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누리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경향에서 자꾸 죄를 향해 달려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 사도 역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추구, 세상의 경향성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도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음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권세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됩니다. 신앙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은 것을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죄악에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도 잠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사람은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죄 짓는 것 가운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찾아낼 수 있는 즐거움과 이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시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화와 즐거움은 잠시고 그 멸망은 영원입니다.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벨론의 영토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한복판입니다.

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화려함과 즐거움과 그 부요함은 바벨론의 화려함이고 바벨론의 즐거움이고 바벨론의 부요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죄의 근거를 둔 것들이고 왜곡된 가치의 근거를 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그 타락한 문화와 가치와 경향성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하고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과 전혀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뒤처지는 것이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한 것이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은 화려하고 세련되고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 있고 그 멸망의 날은 속히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12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단순히 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해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숨어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벨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삼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것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죄는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해까지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이 사무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인데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늘에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불의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가를 치료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으면 들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는 사실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는 잊혀지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늘 향해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려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응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모르신 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행한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확히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했지만 내 동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도 아시고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았던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침묵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일 없는 것이로는 다 괜찮은 것이로는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즉시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져요? 징벌이 즉시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그래도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속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서 임한다면 그래도 그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입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남을 속여서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오히려 부자가 되어갑니다. 악하게 살았는데 몸은 더 건강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무 일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 죄 짓는 걸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악한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담대해지고 또 아무 일 없으니까 더 담대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죄진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 양심도 찔리지 않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이 늦어지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심판에 없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본문 5절 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준 그대로예요. 그가 준 그대로 뭡냐? 그가 행한 그대로지. 그가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하나님은 심판은 막연하지 않아요. 감정적이도 않아요.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이 선과 악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신앙과 불신앙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 같은 부조를 세상 가운데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4절에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네.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믿음 없는 분들은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일생이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세상에 뒤집혀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놓으시는 심판이고 정의를 세우시는 심판입니다.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용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말을 난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루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강하신 자이심이라. 구약 이사야 47장에 나왔던 거기 처녀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나오는 뭐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굉장히 재밌는 대비가 여기 나타나요. 바벨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교만하게 주장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뭐라고 말씀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그가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 모든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24시간 하루는 아니지 아주 순식간에 그들에 대한 함이 심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본 12장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도 추수하여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 가득히 쌓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에 여러 있을 문으로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그 심판 하나님의 강하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피하거나 그 심판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 상황에서 너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라. 바벨론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여도 그것은 결국 멸망받을 성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삶을

0: 하면서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며 살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을 것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벨론 아무리 강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영광과 즐거움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결국 무너질 세상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어린 양의 신부로 자신을 잘 준비한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는 늘 수천 명의 성도가 모여들었는데요. 하루는 방문객들이 목회 부흥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들을 교회 지하로 데리고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성도가 땀을 흘리며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기이자 보일러실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없으면 내 설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가 영적 보일러실에 불꽃이 됐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이 우리나라와 광주 전남 지역과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의 기도의 불꽃이 될 줄 믿으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보내셔서 기도 요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문자와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시고 실시간 댓글 남겨주셔도 좋겠는데요. 생방송 전화 연결도 열려 있습니다.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로 전화 주시면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0: 네, 오늘 소망의 기도 기도로 동행해 주실 목사님은 광주 광산구 수둑로에 위치한 소래교회 마완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는 어떤 지친 마음 또 고된 마음

0: 마음 내려놓고 우리의 애씀보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사모할 수 있도록 네. 마음 문을 여는 첫 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시간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고룩한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은혜의 방편이 됨을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에 힘쓰며 언제나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시간 기도하고 나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의 승리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목사님 첫 기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이 기도의 시간에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광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로 카톡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으로 들어온 사연입니다. 8503번님. 얼마 전 네팔에서 산사태가 있었는데 네팔 현지 수력발전 현장에 간부로 일하러 가 있는 사촌오빠가 그 안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종자로 분류되어 수색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회사에서 늘상 산 위에 대피소로 피난훈련을 했는데 그 피난소는 통신이 되지 않아 거기 있을 거라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색작업이 잘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촌 오빠가 현재 실종자로 네. 분류되어 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8503번님 사촌 오빠분이 꼭 발견되고 또 그 나라의 그 지역에 회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네팔에서 산사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촌 오빠가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로 분류되어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촌 오빠와 그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촌 오빠가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번 네팔 산사태로 인하여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정말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꼭 찾게

0: 되기를, 또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9507번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생활 습관부터 여러 가지 가족들 안에 좋은 변화와 개선이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9507번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네, 정확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한 것은 또 9507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507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9507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온 가족이, 온 가정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9507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참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가는 9507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한 번만으로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가는 9507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가정에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회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6952번님, 남편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술개발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투자가 들어와야 수입이 생기는 구조의 회사입니다. 라고 짧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목사님, 6952번님의 가정과 또 밀린 급여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952 성도님, 또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군께서 밀린 급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고 나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수고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마음의 예씀과 또 헌신과 또 땀을 흘렸습니다. 그 대가가 바르게 지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겁지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송도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일터와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수고한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부족함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박양숙 집사님, 친정 부모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천국 소망 갖고 강건하게 생활하시길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박양숙 집사님 또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박양숙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집사님을 통해서 친정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족의 보고마가 이루어지는

0: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있사오니,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친정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구원받지 못한 친정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밀려오는 안타까움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친정 부모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멘.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구원을 아는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한자리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또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박양수 성도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소래교회 마완석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음 모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이 오늘 기도의 재료가 되는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광주극동방송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사연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더 함께 할 텐데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메조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7시 30분 성정제일교회 본당에서 방금 함께 찬양 들은 우리 정자영 교수님도 오시고요. 옹기장이 찬양단 또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기도 이어갈 텐데요. 6306번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혜성교회 전진영 권사입니다. 소망의 기도를 늘 함께 하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마다 참 반갑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최근 번아웃이 와서 모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만 구하오니 영육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1: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진영 권사님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러나 지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전진영 권사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몸과 마음이 지쳤을지라도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전진영 권사님의 생활을 또 삶을 평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독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삿갓을 파고든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름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전진영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동행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전진영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집 권사님과 함께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 좋은 곳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때까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의 장대를 사용하고 나가는 우리 전진영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0: 아멘.
1: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8593번님 폐섬유증으로 기침이 매우 심하며 힘든 상황입니다. 오른쪽 폐에 7mm 정도의 결절까지 발견되어 CT 촬영도 예약되어 있는데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또 9984번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 신병관 아버지, 배순례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분의 기도 사연과 함께 방송으로 나누진 못했지만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주님께서 8593 성도님의 몸을

0: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8593 우리 송도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치유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8593 송도님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9984 송도님 또 부모님의 친정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친정 부모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고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경험하고 나가는 친정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친정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1: 아멘.
0: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모든 가정과 사업터 위에 자녀손들이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 광주 광산구 수등로에 위치한 소래교회 마완석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신은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호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도구인가 주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도구입니다. 성경

이 말하는 진짜 주의가 무엇일까요? 나쁜 짓을 조금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처럼 되려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수르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교만해져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정복했다며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로봇 청소기가 온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더니 충전기로 돌아와 벽에 떡하니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아라. 이 집의 모든 먼지는 내 바퀴가 쓸어담았어. 내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야. 그 옆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려던 주인이 황당해서 말하겠죠. 야, 내가 전기 꽂아 충전해주고, 필터 갈아주고, 스타트 버튼 눌러서 움직인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건강, 우리에게 있는 직업, 물질, 지식, 자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3장 6절에서 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높았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임을 받은 물건이 어찌

0: 하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치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진이기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나를 치지 않았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너 모양이 이 모양이야라고 불평한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피조물이 주인의 위치에 올라 토기장 일을 판단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제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왜제 뜻,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물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아파하며 부르짖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다윗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믿음이란 아무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슬픔을 토로 하는 것과 하나님을 법정에 내세우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단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모든 상황이 다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모양으로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실패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눈앞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캄캄하고 험한 진흙밭을 걸어갑니다. 아이는 발이 빠지고 무서워서 아빠, 왜 나를 이런 길로 데려가 하며 웁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이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위험한 길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집으로 인도하는 중입니다. 상황은 바뀔지라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지치고 앞길이 막막할 때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도구인가? 주인인가? 이제 내 능력, 내 재능, 물질, 가정, 그리고 내 미래까지 내가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국에 6190번, 062-265-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EBC 정오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교육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교육전도사가 사라지면서 교회 학교 사역 생태계가 흔들리고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사역 부담 속에 신학생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3: 장로회 신학대 청빙 게시판에는 1년 내내 교육전도사 상시 청빙 공고가 올라오고 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해 끌어올림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100만 원 이하의 낮은 사례비와 장학금 부재, 그리고 지방 및 소형교회 기피 현상이 품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역 중인 신대원생은 평균 3개의 사역을 맡고 있으며 25%는 5개 이상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주일 설교 외에도 찬양 인도와 미디어 장비 관리까지 맡으면서 정작 설교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소명의식 약화와 거주지 문제, 학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역 대신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신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김동훈 전도사는 학업과 생활비, 학비를 사례비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회의 학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역과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전도사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목회 후보생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0: 학비 지원과 업무 범위 현실화 등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교육 현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부산 목회연합이 지난주일 부산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8월 성령 세미나를 열고 성경의 문화적 맥락 이해와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최무열 전 부산 장신대 총장은 성경 해석 시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와 수사학적 비유를 이해해야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건재 순복음 강변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돌 봄과 말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용군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인의 신앙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결합한 양날개 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용근 대표는 3040 세대를 교회의 허리로 세우기 위해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강소교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귀리의 교회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 귀리의 사람들이 어제 경기도 평택 부용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책가방 120개와 학용품,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생의 44%가 다문화 가정 학생인 부용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스코의 물품 후원과 미육군 제11공병대대 장병들의 봉사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미군 장병들은 교실을 찾아 영어 학습과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류의 사람들은 미군 장병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독거노인 지원과 야학 활동 등 지역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용준 기류의 교회 목사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 1만 2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12일 개관한 역사문화관은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한 곳에 담아 알리고 있으며 개관 이후 250여 교회가 방문하고 문화유산 830여 점을 기증받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한국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장애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교육단체 교리와 부흥이 최근 서울 예수비전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와 목양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지원 대표와 발제자들은 스코틀랜드 목회자 토마스 부스턴의 신학을 조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형적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설교를 통한 영혼 구원, 참된 교리 바탕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목양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교리와 부흥은 이번 논의를 목회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4주간 8차례 과정으로 설교와 목양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상당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고 일부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어 해안가와 바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현재 기온 34도입니다. FEBC 정오 교계 뉴스 조미숙이었습니다. FEBC FM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거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 과거의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던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서신입니다. 천사와 모세 그리고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도록 격려하는 믿음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실생활의 권면을 마무리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명령과 함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정부의 도움은 때때로 한계에 부딪혀 우리를 실망시키곤 합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조력자도 우리를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질 만큼 무한한 자원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 전능하신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부족함이나 사람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무한한 창고를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채우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물질의 유무에 마음을 빼앗겨 전전긍긍하던 영적 빈곤을 벗어 던지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자족하는 믿음의 부요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신명기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삶의 견고한 요새입니다. 오늘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아, 저는 그 M교회 집사 제갈 영준이라고 합니다. 아우, 저는 뭐, 저희 M교회가 무척 자랑스럽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M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부분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 사회와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그 교회이고, 또 주민과 그 하나 되는 그 교회이므로 주민의 선한 뜻을 우리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제갈용준 집사님의 음성에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확신과 기쁨은 목사님을 향한 사랑으로, 존경으로 또 이어지지요.
1: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시죠. 저의 또 스승님이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김홍수의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의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제갈용준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을까요?
1: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잠시라도 안 들으면 뭔가 아침에 나가면서 빠트린 느낌? 예, 그런 느낌이어서 아내가 저를 이제 전도를 했죠. 결혼한 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많이 울고 또 웃고 그리고 또 영어 촬영도 많이 따라 많이 부르고 또 제 아내하고도 같이 따라 부르고
2: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방송, 아내와 함께 영어 찬양을 따라 부르는 방송, 그리고 운전하면서 나의 영혼을 차분하게 감싸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아침에 전 듣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듣긴 하는데 아침에 듣는 이유는 아침에 출발을 정말 하느님과 함께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에서 이제 듣긴 하는데요. 차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차 운전을 할 때 교통이라든지 여러 그 교통 체증이라는 게 있을 텐데 교통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찬양도 나오고 또 여러 또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눌 때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것 같기도 같습니다.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제갈용준 집사님의 아내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1: 제가 좀 약간 노총각이었습니다. 제 처는 그 신앙심 아주 깊은 그 교회의 자매였고요. 저 자매와 결혼만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도 들었고 결혼해서 한참 방황 후에 정말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물론 뭐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그냥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다녔었고요. 한 8년, 9년 전에 저희 집에 그 애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를 넷을 두고 있는데 아들 딸입니다. 마지막 딸이 나면 딸을 가지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고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첫사랑이 기억나네요.

0: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첫사랑으로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1: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이렇게 전파 선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진 않아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누비어지는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0: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내가 가지 못해도 전파가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시오. 이 전파를 보내는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 방송 가족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다립니다.

0: 아, 예, 김선 집사, 우리 또 자랑하는 또 우리 동건 엄마, 아, 또 집분자로서 또 주님의 또 종으로서 또 딸로서 역임을 다하는 모습 보면은 남편으로서 이 뒷바라지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사역을 우리 M교회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 같이 사역을 같이 하고 동근 엄마 너무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서 너무 고맙고 여보 사랑해.
1: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제갈용준 집사님. 내 아이를 향한 축복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0: 우리 제갈동건, 제갈동훈, 제갈진, 우리 막내 제갈현. 저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매주 우리가 토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소망이고 물론 뭐 지금 다 예배를 드리지만 차후에 성인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꼭 간직하는 그런 신앙인이 꼭 되기를 우리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아들과 한 따님을 향한 제갈용준 집사님의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카페나 백화점 또 노래방이나 오락실 어느 정도 주거단지가 있는 동네라면 제법 있을 법한 많은 시설들이죠. 요즘 북한 지방에도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나 고급 식당 또 백화점은 물론이고요. 당구장이나 노래방, 전자오락관 같은 평양에만 있던 이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기고 있는 건데요. 얼핏 보면 이 지방 도시들이 밝아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0달러면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림의 떡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한 번을 들어가 보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북한의 이런 변화와 발전이 일부 사람만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무엇보다 진리로 그 변화의 꽃이 피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 데이 출발합니다.

서천에서 늘 감사함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오신 청취자분, 또 수원에서 그리고 아직 물러가지 않는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을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5342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 남기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또 보내주고 계신데 0193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가장 안전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문화의 일상생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방에도 이런 여가시설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시설을 한 번 즐기는데 최소 10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10달러가 우리가 체감하는 10달러와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10달러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커져만 가고 위화감은 더 조성되는 북한 땅에 그 무엇보다

받았다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수년 내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셔서 아멘이라고요. 1113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아멘.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잠시 후 만나보는 한편차이 도전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요일인 오늘은 한편차이에 이어서는 또 어제에 이은 오늘의 인터뷰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평안도에서 온 자매님과의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또 함께하는데요.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요. 북한 땅의 모든 주민이 문화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과천에서 기도합니다. 7191님 복음으로 통일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통일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 주님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화의 혜택을 함께 웃으면서 손잡고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있겠죠. 인사 남겨주신 7192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면서요.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게 50원, 긴 게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신방동에서 출첵하고 계시는 2523님도 그리고 9살 딸이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6551님도 처음에는 이 북한 소식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5102님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요즘 북한의 지방에도 노래방과도 같은 오락실 같은 시설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노래방이라는 게 참 익숙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서 노래방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노래방을 노래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어렵죠? 노래방. 아, 이거를 참 북한말 퀴즈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항상 정말 직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은 시선을 어디에 두죠? 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의 그 우리의 방과 노래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도 가사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아무리 좋아하는 애창곡이어도 가사를 못 외워서 늘 화면을 보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화면에는 뭐 악보도 가끔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사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서울에서 청취합니다. 정답은 2번이요. 봉사실을 보내주셨고요. 3번 인민가요관도 몇 분 주셨는데 이 북한이 뭐 노래방이 물론 외래어는 아니지만 영어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 하는 그대로 풀었어요. 화면에 가사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 화면에 붙어있는 스피커에서 반주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새싹회원이신 우리 0050님이 한민족인데 한 나라에서 함께 살지 못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번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데 복음통일되면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면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노래방에도 찬양이 있는 거 아시나요? 찬양 가사가 화면에 반주도 아주 잘 나오고요. 찬양도 음악이잖아요. 찬양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알겠네요 하셨던 8283님 힌트를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찬양 함께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OLP데이에서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나눠봅니다. OL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과 출석 인사는 계속 기다릴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남한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1: 네.
0: 대한민국 7개월 차의 김서영입니다. 네.
1: 우리 서영 자매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는 너무나 따뜻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0: 네.
1: 근데 중국에서 대한민국행을 선택하고 나서
0: 네.
1: 그 이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아,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오시는 중에 또 다른 제3국에서 들으신 건가요?
0: 네. 네.
1: 보통 건너오실 때 교회 통해서 건너오시는 네, 많은 분들이
0: 네, 네.
1: 그렇게 중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0: 네.
1: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하시는데
0: 네.
1: 저는 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0: 네.
1: 평안북도 구성에 계셨고
0: 네.
1: 또 일을 하실 정도면은 집안 토대도 괜찮으셨을 것
0: 네.
1: 같은데
0: 네.
1: 근데 그러면은 사상 교육이 어느 정도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1: 근데 그 말은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의 세뇌도 적잖게 네.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럼 반감이 없으셨어요, 선생님?
0: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제 덤으로 제가 한국으로 떠나게 됐고 하면서
1: 네.
0: 이제 그냥 마음속에는 반감이 당연히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신기한 거를 느끼게 됐고 이제 그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뭔가 이제 저한테 일리가 있고 이제 막 진리처럼 느껴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그 성경책이 씌워진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그랬는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애들을 교양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구 뭐든 이제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 성경책에 그대로 씌워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1: 근데 첫절부터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0: 당연하죠. 저도 반감 가졌어요.
1: 하나님이 네.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공기를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하는 뭐 바다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0: 네.
1: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이 턱이

0: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1: 이제 저는 생각을 처음에는 이제 어딘가 이제 거주멍 이제 신화 소설처럼 느껴졌어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제가 약간의 신화는 이제 옛날이다 나니까 이제 뭐 단군이나 거주멍도 다 신화는 섞었잖아요.
0: 네.
1: 그랬지만 그분들이 전제했던 거는 사실이었고 그분들이 쌓아온 업적은 사실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좀 더 많이 허겼던 것 같아요.
0: 이게 한 권의 역사책으로 받아들이면서
1: 네, 네.
0: 읽어가시면서
1: 네.
0: 믿어지셨군요.
1: 네, 그래요.
0: 거기서 통독도 다 시키죠?
1: 네, 맞아요.
0: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1: 네.
0: 가장 뭔가 와닿았던 그리고 아니면 가장 의문이 들었던 아니면 가장 깊게 묵상했던 성경 말씀
1: 네.
0: 구절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제가 이제
0: 좋고.
1: 바로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게 잠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청명한 자는 이제 바보를 다스리고 바보는 이제 청명한 자의 이제 부림을 받는다고 씌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소련이나 뭐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희망했던 사람들은 네. 이제 다 똑같이 평탄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자본과 지주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이제 노동자들 다 평등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세상 윤리가 천태만상으로 사람이 태어났고 그 중에 이제 정말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거를 공평하게 다 때려 눕히겠다고 하니까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0: 총명과 지혜
1: 네 그래요
0: 에 대해서 다시금
1: 네
0: 눈을 띄게 하시는
1: 네, 네,
0: 하나님의
1: 네.
0: 역사 가운데
1: 네, 네.
0: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1: 그러면은
0: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1: 네.
0: 찬양으로 문을 열고 성경 네. 말씀을 나누고
1: 네.
0: 기도하고 하는데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있으세요?
1: 아, 은혜요.
0: 은혜.
1: 네.
0: 그 모든 것이
1: 네, 은혜. 네.
0: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습니다.
1: 네.
0: 아, 지금까지 나눴던 자매님과의 이 간증이
1: 네.
0: 한 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1: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라오스에서 이제 약간이 그 경찰들하고 일이 생기고 죽었다. 제가 경찰들한테 잡혀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빌었어요. 빌은 게 하나님 저 이렇게 가게 하려고 저 여기까지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기적같이 살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했는데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저를 이뻐하시고 아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0: 네.
1: 항상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받아하는 이 모든 걸 느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생명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 행복이었고 그것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느끼고 싶어요.
0: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고
1: 네 그래요.
0: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또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1: 네.
0: 은혜임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1: 네.
0: 그렇게 행복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자매님의 네. 고백에
1: 네.
0: 저도 제가 보지 못했던 행복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
1: 네.
0: 같아요.
1: 네.
0: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보다 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은 부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오늘은 김서영 자매님의 여정 가운데 조각조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1: 네.
0: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1: 네.
0: 두 번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1: 네.
0: 벌써 거의 1년이 채워가잖아요.
1: 네.
0: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1: 네.
0: 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남한정착 7개월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자매님이 정말 좋아한다는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했죠. 은혜라는 찬송이었습니다. 9312님,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라디오 듣는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자매님과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외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보다 앞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찬양의 가사가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 모두의 또 북녘 주민들의 가사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보는 한 뼘 차이까지 정답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가 북한에서도 지금 하나 둘 지방에서 또 지어지고 있는 노래방이 노래방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데 무슨 표현일지예요. 1번이 화면 반주 음악실이고요. 2번이 자동음악 봉사실. 3번이 인민 가요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었군요 하시면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도 원래는 평양에서만 주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었지만 보여주기식의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하나 둘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다고 해요. 백화점, 카페, 식당 뭐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와중에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에는 우리도 같이 노래방 갈 날이 오겠죠? 그때는 노래방이라고도 하겠지만 요 단어도 알면 참 좋겠죠.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 가요관. 내 나이 60세, 요즘은 노래방 가면 아는 노래가 없어서 뭘 할까 하는데 옆에서 누가 선곡하면 아, 나 저 노래 아는데 요즘은 찬송가 듣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방 가면 주로 이제 노래방을 굳이 가는 이유는 큰 화면에 반주가 아주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음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선곡할 노래가 없어도 인기 차트가 연령별로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일까요? 2번 자동음악 봉사실일까요? 3번 인민 가요관일까요? 서울에서 출첵하시는 2019님도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하시는 우리 2178님도 정답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좀 더 기다려보면서 웨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한민족이네요 하시면서 흥이 있는 같은 민족 복음 통일돼서 한번 거하게 봅세다라고 5050님께서 남겨주시면서 한편 차이 정답을 3번이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인민가요관이 참 그럴싸하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휴대폰 화면을 잘 보면서 이 높은 정답률을 자랑하는 이 번호를 보셨다면 정답을 단번에 아셨을 거예요. 정답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을 보면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즐기는 곳이라고 해서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노래방이 생겼다니 참 의아해하시는 분들, 놀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노래방이나 뭐 카페, 백화점 이런 데를 한번 들르는 것조차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최소 1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북한에서 노래방을 가면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0957님, 일단 저희가 아는 노래는 아리랑은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 노래방에 가면 찬양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북한의 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 있는 모든 기기에 찬양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북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마음 아프면서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5012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통닭 먹고 싶어요. 옆 가게 언니들과 함께요 하시면서 8539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옆 가게 언니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제 듣자마자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주차하고 답합니다. 저 너무 늦은 건가요? 날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와, 새싹회원이신데 날마다 또 새롭게 또 오늘도 새롭게 문자를 주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보내셨잖아요. 0281님 선물을 나누고요. 찬양 연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정답 1번이요. 8299님 찬양을 함께 연습할 남과 북의 그날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서 같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그렇게 출근길 함께 해주세요. 힌트 주신다고 해 많이 쓰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힌트를 드렸죠. 8747님이신데 린민가요관이 더 입에 잘 붙긴 하지만 정답은 1번이디요 하시면서 북에서 오셨나요? 8747님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방송 마치고 나서 문자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오늘 선물 받아보실 분들을 따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춘원 이광수님이 그의 신실한 삶을 보고 자네 천사지라고 물어봤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내가 어떻게 천사일 수 있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요. 그러자 춘원 이광수님은 천사가 아니면 바보구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라고 하시면 제가 성공한 거죠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6.25 당시 평양의대 교수였던 장 박사님은 자유를 찾아 차남과 함께 월남했고요. 이 일로 안타깝게 부인과 다른 자녀들과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죠.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혼자 살면서 극빈자, 장애인, 행여자 등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겸손한 마음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그 어떤 전도법보다도 확실한 것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예수님의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은혜 대신 주의 사랑하심, 곧 주의 인자하심으로 바꾸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주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 다윗과는 다른 반응과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얼굴, 주의 사랑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이 더 현실적이고 강력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생각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받아 우리는 행복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가족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그 마음 하나로 두만강을 건넜지만 중국에선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했던, 돌아가고파도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여정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붙잡았던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18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저는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속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팔려간 그 순간까지도 제가 팔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느 집에 도착한 뒤에야 그곳에서 낯선 한족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달라고 울며 사정도 해보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부모 형제는 만날 수도 없고 돈을 벌어 가족을 돕겠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검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으로 존중받기보다 그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만 확인받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죽음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갈을 한 뒤 작은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짐승도 기르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갔습니다.

0: 몸은 고됐지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작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이는 끝내 제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여정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은혜의 여정,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27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벽결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계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 예배가 지금 중단된 분들 계신다면, 예배가 좀 소홀하다, 방학이다, 방황이다, 이런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그 자리, 혹시 핸드폰으로 어플로 듣고 계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여러분 문자 주실 분 그리고 어플 메시지 주실 분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보내주십시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 여러분의 찬양 인생 찬양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국정방송 수신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앱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권사님.
1: 네.
0: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아직도 여름인 것 같죠?
1: 네.
0: 아직도 더워요.
1: 더워요.
0: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네.
0: 자, 오늘 또 김진희 집사님도 또 어렵게 얘가 지금 셋이어가지고 막내가 12개월? 예, 12개월 좀 넘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지금 방송국에 와가지고 방송국 안에서는 지금 어디선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단, 아, 잘 놀고 있는 김단. 예, 우리 또 봐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도 감사하고. 자, 김세희 권사님, 네.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 선곡해봤습니다.
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 예.
0: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아주 좋은 찬송가인데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청하신?
1: 요즘에 좀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얘기를 최근 들어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앞길을 참 알 수가 없는데 이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0: 아,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 아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뭐 일이 다 잘되고 잘 풀리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 위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힘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연약함 아시는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껏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만사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이 참 애창곡이라고 5376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네요. 힘들 때마다 듣고 부르면

0: 힘이 나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숲에서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평온하길 기도하며 이렇게 지금 찬양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광양에서 2483번님, 경기도 양평에서 9507번님 듣고 계십니다. 권수만 전파 선교사님, 새끼라를 즐겨 들으신다고요. 참 방학생들이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765번님도 오셨네요.
1: 지금 친정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2주 전 뇌졸중 진단 받으셨는데 치료 중 폐암이 발견되었고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폐렴이 발병되어서 곧 천국으로 가실 듯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평안 주시길 기도드리며 감사의 감사라는 찬양 계속 부르게 하시네요.
0: 자, 우리 친정아버지 임종 앞두고 계시는데 같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러분의 신청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반으로 함께 하시는 김진아 집사님이 선곡한 곡은 바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인데 우리 집사님 덕분에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고 불렀던 찬양인데 방송에서도 이 음원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틀었었는데 요즘 좀 오래간만이에요. 너무 그래서 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렇게 흘러가는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김진아 집사님의 우리 건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반부에는 또 우리 권사님과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시원한 비가 내리나 봐요. 0850번님, 6753번님 잠깐 신호 대기 중에 문자하셨고요.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마음이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이 잘 좋아요 라고 이렇게 앱으로 6293-90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적이 있대요. 9371번님이 보라 너희는 아까 그 찬양 너무 감동돼서 예. 한참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보라나인 네. 김진아 집사님은 이 곡을 어떻게 하실까? 상당히 예전 곡이거든요.
1: 네, 옛날 곡인데.
0: 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3773번님 신청하셨는데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예전에 선곡했던 곡이어서
1: 네, 맨 처음에
0: 네, 맨 처음에 불렀던 곡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곡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즐겨 듣고 계신다는 7847번님 아, 부산 세계로교회 김진영 장로님이시네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서천에서도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4614번이 모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께 우리가 홀로 섭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예. 와, 이 참 어려운 곡이네요.
1: 예.
0: 저는 갑자기 찬양하다가 뭐 먹은 것도 아닌데 뭐 목에 막 뭐 걸려가지고.
1: 저도. 네. 예,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갑자기 기침을 해가지고. 이 신성한 시간에. 예. 참 이 가사도 너무 귀하고 좋네요.
1: 네.
0: 일어나라. 아, 정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1: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정말.
0: 여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딱 한 사람 찾잖아요.
1: 네.
0: 예.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아, 전 이런 가사도 다 오고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자, 운명을 거는 자, 이 가사에 전율이 전해져 온다고.
1: 아멘.
0: 4605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설교라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찬양을 설교처럼 의미를 되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90509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부천에서 택배 일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잘 듣고 계신다고. PD님이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서 친근해요 라고. 예. 그러게요. 어떤 세대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1: 확인은 하지 마세요.
0: 가끔 이렇게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0: 상상은 자유롭게. 자, 2110번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보니까는요 아까 요게벳의 노래를 신청한 분이 계세요. 네.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삶을 살고 계시네요. 또 어렵게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이신데
1: 밑에 봤나요? 네.
0: 갑자기 지금 문자가 막 많이 와가지고 헷갈립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튼 제가 아까 봤어요. 아, 1915번님이네요. 지난 가을에 참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좀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요게벳의 노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모세 엄마의 노래죠. 모세를 정말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 나일강인가요? 이렇게 갈대상자에다가 보내면서 고백했던 곡을 만든 곡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엄마들이 이거 부르면서 많이 울어요.
1: 저 지금 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김세희 권사님 벌써부터 우실 것 같은데 아들이 있으시죠?
1: 네. 예.
0: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건반하시면서 많이 우시겠네. 예.

아멘. 요게벳의 노래, 우리 김세희 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눈물로 같이 찬양하면서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분 힘내세요. 1915번님, 3643번님, 저도 요게벳의 노래 임신 때 엄청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고 막내 생각하면 눈물 나요 뭐 이렇게. 17개월 딸아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주의 손에 맡긴다고 기도한다 하시지만 저는 헤어짐에 가슴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곡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손자를 둔 나이지만 이 찬양 들으면 믿음의 어머니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온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양한 찬양들이 신청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716번님을 비롯해서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악보가 있는데 어떤 게 편하실지. 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처음 믿고 가정에서 많이 찬양했던 곡이라고 우리 0716번님께서 앱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게 참 저희도 가정 예배를 가끔 드리면은 꼭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도 잘 부르더라고요. 이게. 예.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그 곡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었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죠.

0: 또 고현규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참 좋아요. 3313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아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된다고 2534번님 감사합니다. 예, 이러면 제가 힘이 되죠. 예. 김세희 권사님만 부르면은 그 음원 틀어놓은 것 같잖아요. 저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좀 부르고 있습니다. 2186번님 오셨네요.
1: 자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으로 시집가버린 딸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딸의 인생을 맡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더 은혜가 더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1: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공감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해요. 우리 권사님이.
1: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맡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고 4614번님도 오셨습니다. 11월 8일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인 1176번님 앞으로 부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극동방송은 나의 힘입니다 하고 3998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어요. 찬송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삶의 고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요즘, 고난이 축복이라 하지만 그 말씀에 위안을 주시옵소서. 영국에 취업 준비 중인 딸 취업문 활짝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의 신청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했는데 또 제가 놓쳤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 라디오 앱에 정말 단골 신청곡입니다. 단골 신청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 나를 보면 절망이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입니다. 아버지 임종사연 마음 아프게 하네요. 저 또한 훗날 만날 아버지 어머니와의 이별에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땅에서 천국 맛보면서 평안 누리시길 소망한다고 3874번님도 신청하셨고요. 앞서 또 신청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0: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요, 0723번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었네요. 우리 권사님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다고, 새깨라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PD님의 전도 실력에 늘 감탄하며 우리도 좀 배워서 전도하자라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늘 애쓰시는 것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방송의 힘을, 총연출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예. 4338번님. 아무튼 감사해요. 사연이 많아서 또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늘차 안에서 듣다가 방 안에서 들으니까 참 감격이라고 6147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포항인데 지금 천둥 치고 있대요. 그렇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 어떤 거였죠?
1: 더 아래 아까 올려주신 분인데요.
0: 위로 아래로?
1: 네, 아래로.
0: 아래로.
1: 네.
0: 여긴 것 같은데 맞나요?
1: 이거 다른 분이시긴
0: 가까운
1: 한데요.
0: 지인이 암투병 중에 있다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주셨고 또 예, 이분이신가 봐요?
1: 항암 치료 하신다는 분이 또
0: 뇌출혈.
1: 계셨거든요.
0: 이분은 이제 뇌출혈로 누워지시는 엄마.
1: 지금 병상에서 듣고 있다고 하신 분이
0: 병상에서 듣고
1: 네,
0: 계시는 분.
1: 552 하나셨던가? 제가 아까 봤는데.
0: 그렇구나.
1: 네.
0: 금방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누워 계신다는 분도 그렇고 이분의 신청곡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은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일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셨습니다.

0: 권사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악기보다 더 좋은 목소리 은사 받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1: 세상에.
0: 새벽 기도에서 시편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듣고 울컥 눈물을 흘렸다고요. 지금 라디오 앱에 너무 위로가 된다고 0191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늘 애청하는 우리 남편이 이 시간 눈물 흘리면서 듣고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오셨어요. 요즘 삶의 여러 무게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데 아이들에게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약한 모습 보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군요.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8503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또 슬픔 기도 제목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완산교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인간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길이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떤 생명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0: 라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 아래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나주 빛가람 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한일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0: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땅에 있는 너희 짐을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여라. 너희 유다 백성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번

손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안겨주어 아픔을 느끼도록 하겠다. 오호라,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 큰일 났구나. 내 상처가 너무 심하구나.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것은 내 병이니 내가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내 장막이 부서졌고 내 장막의 줄은 다 끊어졌다. 내 자녀들은 모두 나를 떠나고 남아있지 않으니 장막을 다시 세워주고 휘장을 달아줄 사람이 없다.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들어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쪽 땅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와 함께 유다의 성들은 폐허가 되고 늑대들의 소굴이 될 것이다.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꾸짖으시되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노여움 가운데서 저를 벌하지 마십시오. 저의 존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은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켜 삼키고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 언약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여라. 누구든지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노라고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 그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나 예레미야는 아멘 여호와여 라고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라.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게 순종하라고 거듭해서 경고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마다 제각기 고집을 부리며 악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옛날 조상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의 조상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겼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곧 유다 백성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우상들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겠지만 재앙의 날이 이를 때 그 우상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 백성에게는 우상들이 유다의 여러 성들만큼이나 많다. 그들은 저 부끄러운 신 바알을 섬기려고 수많은 제단을 쌓았다. 그런 제단이 예루살렘의 거리들만큼이나 많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에게 닥치는 재앙 때문에 그들이 나를 부를 때에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 유다가 악한 계획을 수없이 세우더니 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악한 짓을 하고 기뻐하는구나. 한때는 내가 너를 아름다운 열매가 달린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라고 불렀지만 내가 이제 요란한 폭풍 소리와 함께 그 나무를 불사르고 그 가지를 잘라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를 심었지만 또한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나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때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아서 그들이 나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그 열매와 함께 없애버리자. 산자들의 땅에서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저로 하여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께만 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아나도 사람들을 벌하겠다. 그 젊은이들은 칼에 죽을 것이며 그 아들과 딸들은 굶주려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곧 그들을 벌할 때가 왔다. 아나도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주께서 악한 사람들을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를 보시고 제 마음을 시험하시어 제 마음이 주께 있음을 아십니다. 잡을 양을 끌고 가듯이 악한 사람들을 끌어가십시오. 죽일 날을 정하시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까? 온 들판의 풀이 언제까지 메말라 있어야 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내려다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가 제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 근본적인 사역은 겸손함에 있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굴욕을 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3절에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 파페이노 프로스네라는 헬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는 성경 신약 성경 문헌 이전에서 안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단어를 안 썼다는 것이고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조화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것은 바보처럼 보이기가 쉽고 그것은 비굴한 사람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미덕으로 강요하기가 현대에도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당돌하고 대담하게 진취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취업도 잘 되고 상당히 기존의 그 모든 것을 뒤엎어버려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그런 확률이 많고 창업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히브리어 후치파의 정신으로 나아가라. 그것은 뻔뻔함, 당돌함, 진취적인 기상을 말합니다. 야곱처럼 아 형이고 아버지고 속이면서까지 어찌 자기 뜻을 쟁취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 야곱은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나이가 13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빌립보의 여러 지도자들이 서로 분쟁을 하고 다툼할 때 그런 지도자 격이 있는 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빌립보 교회가 조용해지고 평화하고 교회의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 할 말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할 말이 많죠. 그래서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할 말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함으로 일을 행하라. 그것이 1절부터 4절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겸손이 비굴하고 오히려 낮은 덕목으로 여길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 그 당시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결코 장려되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시의 시대 사조를 역행하고 거슬려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과 또 혹시 그런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문제가 풀리고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것 같은 결단이 있을 때 가정의 평화와 이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겸손을 말씀하고 실제적인 예증은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5절은 앞의 1절, 4절과 뒤에 있는 6절, 11절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는데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높이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성부, 성자, 성령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본질에 있어서 다른 차별이 있거나 우열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모르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형상을 말합니다.

0: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르페라는 것입니다.
1: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여기서 오히려는 헬라어 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으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 하나님과 사람은 뭐 말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의 우린 먼지와 티끌 같은 인간이죠. 그 하늘의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인생이 되셨다. 하나님의 겸비함,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함,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예수님이 한없이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왜 그러느냐?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부 사이에 화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져야죠. 자녀들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고 잘못 가르친 것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고 당연히 자녀도 그와 같은 겸허함과 낮은 자세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서로이 낮아져야지 서로 높아지면 그 싸움은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고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당사자들이 다 망하는 것밖에 없죠. 당사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너 죽고 나 죽지 않으면 혹시 구원받기 어려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지경이 되고 예수님만 믿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낮아지고 천대를 받고 비참해질지라도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 뒤집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 보면 아,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연애를 하고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나사로는 그야말로 거지에다가 병까지 걸려가지고 대문간에 버려진 존재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이게 서로 간에 사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후에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오죽했으면 그 이제 죽은 후에는 더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본 것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피부병도 걸린 나사로의 손가락을 보았을 텐데 그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했어. 그 부자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목이 마르고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지 알 수 있죠. 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달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완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에서 그것은 겸손한 것은 미덕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외치고 좀 기죽지 말고 잘난 척하고 없는 것도 좀 허풍을 떨고 그러라고 세상에 얘기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조금 할지라도 금방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교회 표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허풍 떨지 말고 헛된 열매 맺지 말고 참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범 케이스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 이 예수님을 인용하는 것은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의 찬양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찬가라고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것은 거의 사라졌지만 음악 잘한 분은 6절부터 11절까지를 찬양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거 가사 그대로 해가지고 곡을 붙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뭐 해야 얼마 길지도 않아요. 그죠? 뭐 피아노나 협주곡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찬양곡을 만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셔 지극히 낮은 존재로 된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밑줄을 그어놔요. 우리 하는 얘기는 내가 참다 참다 더 이상 못 참는다. 그것이 우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왕 참으려면 죽기까지 참아야 돼. 죽기까지 겸손해야 된다. 내 참다 참다 이제 못 참는다. 그러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참다 참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치욕, 이 십자가의 치욕은 유대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참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로마인의 그런 기록에서도 키케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로마인에게 있어서도 십자가 형벌은 말할 수 없는 치욕이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요. 어느 때까지 참습니까? 아, 이건 저도 감당하고 우리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선언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죽으라는 것이죠. 왜 죽느냐? 아,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 번 충성했으면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이 되사 끝까지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끝까지 겸손합시다. 그래, 끝까지 겸손해야 돼. 중간에 나 이제는 못 참어. 그 얘기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 어디다가 써놔. 이제는 못 참어를 X표 딱 해놓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죽기까지 복종합시다. 그건 너무 힘든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돼. 죽기까지 복종합시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는 얘기가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9절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셨으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은 즉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답니다. 마귀는 교만하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마귀는 결국은 버림을 받고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사탄이 욥기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사탄이 하늘의 회의에 참여했어요. 사탄도 그룹 천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더러움을 심판하셔서 땅에 내던지셨다. 그 오늘날 사탄은 이제 땅에서 헤매고 다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참는데 일교구에서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귀는 교만함으로 땅에 내쳤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고 불신하여 교만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는 교만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내가 땅에까지, 음부에까지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것을 결코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세상대로 그 배짱 가리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거에 크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르면 돼.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장 낮은 곳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그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하늘, 땅, 땅 아래 3분 구조로 우주가 구성되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족속, 민족, 모든 왕들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 아래 있는 모든 흑암과 음부에 있는 세력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럼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그렇게 이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죠. 꿇게 하심으로 우리가 낮아진 채로 영원히 낮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선지자방을 하나 만들어서 어디 여행 온 그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우리 권사님이 별로 부자나네. 그런데 그거에 아마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다른 방에 그 도쿄 시내에 그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에 생활하면서 돈이 좀 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세줘가지고 돈을 안 받고 선지자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에서 오는 것 같은 목사님이 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마음대로 써서 묵고 도쿄에서 일을 보고 또 가시면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냉장고 정도는 채워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숙식을 거기에서 뭐 이불이나 그 조그만 아파트니까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방을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때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10여 명이 거기에서 그냥 뭐 거실에서 자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돈 안 들고 가서 일본 여행하고 또 선교 여행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 그런 로망은 아 하나님 나에게 좀 돈을 주시면 아파트 우리 내 살 아파트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죠. 내 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분을 주시면 그런 식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먹을 것이 없어서 보내는데 좀 심하게 얘기해서 굶어 죽어가는 과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 좀 돈 많은 과부한테 보내지 않고선 그 굶어 죽어가는 과부한테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를 보낸 엘리야가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과부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돈 있어야 쓰임 받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으로 받아들여. 아, 이 떡 만들어 오라니까. 그래,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뺏어가. 이왕 죽을 바에 그냥 죽어 죽자. 아,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사르밧 가부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아니, 그거 먹고 굶어 죽으나 안 먹고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땐 좀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가난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용하셔도 부유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굶어 죽을 판에 있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내 처지가 하나님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형편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제거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부족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그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주란다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큐리오스를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구약 성경에서 야훼, 여호와죠. 여호와를 큐리오스로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시인하여 그 말을 구약 용어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야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에 야훼라고 씁니다. 예수님이 야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야훼라고 부르면 야훼 하나님이 뭐 사람은 이제 나하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쓰고 그러면 좀 그 인간적으로는 뭔가 불쾌한 듯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100%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허해짐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위치로 다시 복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한치도 틀림없이 털끌만큼도 차질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끝에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 것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이거는 유대인 바울이 쓴 그 말씀으로 참 탁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야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훼시라. 아, 유대인으로는 참 이건 영광스럽고 그 야훼라는 이름도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했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이 예수님이 야훼시라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지극히 높이신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겸손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더 똑똑한데 그 마음을 비우라. 똑똑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는데 너희 마음 비우라. 내 마음을 비우고 저 사람의 모자란 생각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어지럽혀지지 않을까요? 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는. 우리가 50보 100보의 지혜를 가지고 나는 100이고 저 사람은 50인데 50짜리 가지고 일을 행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그 50으로 해도 나라 안 망합니다. 100과 50이 싸우는 것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한 그 길은 분쟁이 있는 것이지
50의 지혜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다.

0: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50의 사람에게 100의 사람이 양보하고 낮아진다. 그래서 분쟁을 그치면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시고 50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100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진 것을 보고 아 정말로 이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당신 뜻대로 하라는 양보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 일에 있어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되 나 이제는 못 참아 하지 말고 죽기까지 참아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뭘 믿는가? 왜 교수하고 왜 목사가 됐는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가다 고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는 안 믿었다고요. 성경 많이 알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공부 유학 가가지고 5개국, 7개국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얘기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실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봐라.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여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짓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0: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없는데 이 죄인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올까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삼각산이로다가 오살리에다가 참나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모지 이만큼 해가지고 폭포같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되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거 아니라 존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 저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딱 서서 하면 그거보단 더 좋은 게 없지. 다 건물같이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하고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화해와 용서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네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과 나머지 형들 간의 화해와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용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는 용서가 참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요셉과 그 형제들의 용서와 화해의 길목에서 용서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화해와 용서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서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심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용서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용서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과의 극적인 화해와 용서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거예요. 22년이 지난 어느 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 먹고 살 게 다 떨어졌어요. 그때 소문이 들리죠. 저 애굽 땅, 저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다더라.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은 금은 보화를 싸들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봐요. 22년 전 나를 팔아먹은, 살려달라고 애걸 뽑거란 나를 팔아먹은 그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자기 앞에 양식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총리가 자신들이 22년 전에 팔아먹은 요셉일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저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아는 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의 아들인 시므온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나중에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반드시 야곱의 12번째 아들, 자신의 아랫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그릇에 가득 채우고 곡물값을 다시 자루에 집어 넣어주고 형제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22년 만에 만난 형제들을 요셉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궁에 빠뜨리는 것을 봐요. 22년 전에 그 앙금,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지금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 형제들은 22년 전에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22년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복수하는 것처럼, 상처가 아픔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형들은 22년 전에 자신의 동생을 팔아먹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4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않았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다. 르우벤이 말하되 내가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듣지 않고 이제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 사실은 요셉은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통역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 22년 전에 요셉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살려달라고 그랬냐. 형 나 아파. 나 살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 보고도 듣지 않았지 했느냐. 오늘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면서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중진환이 일어난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당신은 왜 보증을 서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이 말합니다. 마티형 베냐민이.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의 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요? 회개와 용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합시다. 화해는 화해합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회개의 자리, 분명하고 정확한 회개의 자리를 거쳐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10원도 아니고 구원을 줄 때, 그냥 주면 되잖아요. 줄 서요. 그냥 받아가, 받아가. 그런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해요. 믿지 않으면 하찮아 보이는 그 구원, 절대 하찮지 않지만 그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절대적 조건입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나보다 더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 뭘 그냥 용서해 주지, 뭘 회개하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죄를 자복해야 돼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는 그 영원한 구원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과 용서의 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 없는 화목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서울 좋은나무교회 이강우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우리 탁구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탁구대회를 하다가 장로님이 탁구를 치다가 성질이 난 거야. 아마 승부욕이, 여러분 족구하다가 화내고 막 배구하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체육대회 하다 막 시험 들고 막 성질 내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길 바라요. 어쨌든 교회에서 탁구대회를 하다가 성질을 나가지고 탁구공을 막 두 번을 쳐버린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장로님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가지를 공개 자백을 한 거예요. 10가지. 그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공공의 자리에서 화를 낸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질서와 화목에 앞장서야 할 장로가 교회의 질서와 화목을 깬 죄를 회개합니다. 내 성질대로 행동하여 마귀에게 틈을 준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장로님이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실수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분이 탁구를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가 세 가지 말했지만 10가지 죄를 공개 자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순간마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회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 가운데 스티브 레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레더가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가서 하루 교사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가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2학년이니까 아직 뭐 수능 시험, 대학 입시 시험 보려면 멀었잖아요. 취직 시험 보려면 멀었는데 수능 시험보다, 대학 입학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 가지 말이 있다. 훨씬 더 어려운. 첫 번째, 미안해. 두 번째, 용서해줘. 세 번째, 사과를 받아들일게. 여러분은 쉽죠? 여러분, 미안해, 용서해.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때, 그래, 사과를 받아줄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제가 1 하면 미안해를 하세요. 2 하면 3하고. 자, 1, 2, 3. 여기서는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어려울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이 있음을 보고 그 사람한테 세 가지를 쭉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진정한 회개의 과정.

과정을 거쳐야 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 그 마음 받아줄게.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같이 희생하며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화해와 용서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자, 22년 전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철저하게 피해자입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했지만 형들은 비정하게도 그의 옷을 벗겨 구덩이에 쳐놓고 짐승을 잡아서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거짓 보고했던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그러니까 요셉은 피해자이고 형제들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요셉의 마음을 열게 하고 피해자인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피해자인 요셉의 마음 속에 우리 형들이 진짜 달라졌구나, 이 형들은 22년 전에 그 형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가해자인 자신을 비롯한 형제들과 피해자인 요셉이 화해와 용서를 하는데 자신을 희생하며 다리를 놓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해자인 자신을 비롯한 형제들과 피해자인 요셉이 화해와 용서의 길을 가는데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리를 놓은 사람이 유다다 하는 거죠. 자, 야곱의 자식들이 양식을 위해서 가나안을 출발해서 애굽에 1차 방문했을 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한눈에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하지 않고 정탐꾼이다 뒤집어 씌웠어요.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포로로 잡아놓고 다음에 올 때는 내 동생, 12번째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양식을 먹었는데 창세기 43장에 가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양식을 사러 다시 애굽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못 놓는 거예요. 요셉도 잃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라이를 통해서 얻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 걱정하면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빨리 가 사와야 되는데, 가는 길 오는 길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결단을 하지 못해서 양식을 사러 가지 못할 때 아버지 야곱이 결심합니다. 결심의 내용이 창세기 43장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기서 네어가 누구예요? 베냐민 데리고 가라.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두 번째 방문을 해서 요셉과 형제들이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도 지금 저기 왔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형님들 나 요셉이야 이렇게 말할 것도 같은데 요셉은 여전히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랫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 정을 억제를 하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울고 싹 닦고 안 울은 척하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11명의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명령을 내리죠. 요셉의 쌀자루에 은잔을 넣어라. 자, 그리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오랜만에 누리는 평안함으로 집으로 출발했어요. 양식도 넉넉하게 얻었죠. 포로로 잡혀있던 시므온 그 아들도 데리고 오죠.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했던 베냐민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은망덕하게, 우리 주인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주인 요셉이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이 없어졌다. 분명히 너희들이 그 은잔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억울하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다 들춰보세요. 만약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느 가운데서 은잔이 나오면,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당당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 내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 드시죠. 그런데 그 은잔이 누구한테 나와요? 베냐민 계략에 빠졌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 방문했을 때도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을 감옥에 놓고 자기들만 양식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이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애굽으로 종으로 다시 보내고 자기들은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베냐민만 애굽으로 보냈고 자기들은 돌아올까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의 일행들은 다시 가던 길을 돌아서 전부 다 다시 애굽을 찾아가서 세 번째 요셉을 만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셉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유다가 감동적인 말을 해요. 유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하나로 묶어내는 감동적인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베냐민을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자, 창세기 44장 26절입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놓고 우리들끼리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22년 전에 자신의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한 그 유다가 20년 전에 형제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요셉을 팔아버리고 자기들끼리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베냐민을 놓고 우리끼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놓고 우리끼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 요셉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충분히 자기들끼리 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놓고 우리끼리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유다의 말에 요셉은 저 형들이 22년 전에 팔아먹은 우리 형님들이 아니구나. 바뀌었구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달라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식당에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맛있는 것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더 맛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속에 이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됐고 누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광주 소망교회에 온 지 1년 됐는데 목사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1년 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성숙한 말씀을 하십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제가 웃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표준어는 아니지만 뽀세라는 말이 있어. 뽀세. 말을 할 때 뽀세가 있어야 돼. 똑같은 말이라도 사실은 나쁜 마음은 뜻은 아니지만 뽀세 없이 말해서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뽀세라는 말을 좀 표준어로 바꾸면 말에는 멋이 있어야 되고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말에 얼마나 뽀세가 있어. 베냐민 놓고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갈 수 있지만 안 됩니다. 우리 베냐민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속에 요셉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속에는 뽀세가 있어야 돼. 멋이 있어야 되고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 감동이 있고 아멘 존재감이 있고 뽀세 있는 그런 대화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는 베냐민을 놓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또 기가 막힌 말을 두 번째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베냐민은 풀어주고

나를 잡아두세요. 우리는 베냐민 놓고 갈 수 없어요.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나 유다를 감옥에 집어넣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창세기 44장 26절부터 한번 쭉 같이 봅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놓고 우리끼리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집으로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슬퍼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 죄를 내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풀어주고 나를 포로로 잡아두세요. 큰 재앙이 우리 아버지에게 미침을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요셉 앞에서 유다의 이 명설교, 명연설은 요셉의 아픈 상처, 다친 마음을 충분히 열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와 베냐민은 하나로 묶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로로 있을 테니 나를 잡아두고 베냐민을 도와주십시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유다의 명연설에 요셉이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느냐? 창세기 45장 1, 2, 3절이 그 증거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요셉은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나는 요셉이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이 판 그 요셉입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피해자인 요셉과 가해자인 형들이 화목의 길로 가는 그 징검다리에 유다의 희생적인 말과 언행이 그에게 있었다. 이 유다의 화해의 불쏘시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의 결론을 남기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살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 전에 일본의 시부야 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부야 공원 사건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딸과 못된 아버지. 안 어울리잖아요. 세상에 다니면서 죄만 짓고 다니는 못된 아버지. 그 아래 예쁘고 착한 딸. 착한 딸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강도 흉악한 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아버지가 듣지 않는 어느 날 시부야 공원에 젊은 아가씨가 예쁜 옷을 입고 좋아 보이는 핸드백을 들고 지나갈 때 으슥한 곳에 숨어 있던 못된 아버지가 그 처녀를 칼로 찌르고 핸드백을 빼앗아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빠, 저는 정말로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의 영혼을 사랑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서 제 목숨을 아빠께 드려요. 아빠 사랑해요. 불효자식 드림. 사실은 시부야 공원의 으슥한 곳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딸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고 경찰에 자수하고 오랫동안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는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시부야 공원 살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 딸이 아버지를 살린 것처럼 유다가 요셉과 형제들의 자신을 희생하면서 화해의 징검다리가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같이 흉악한 주인의 화목제물이 되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0: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은 고난과 권세를 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다처럼 누군가의 화목의 징검다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2-1004번,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이 거장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공연 중에 줄이 끊어졌는데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연주의 날, 한참 연주를 이어가던 중 바이올린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보통은 연주를 중단하고 줄을 바꿔 끼우겠지만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남아있는 세 줄만으로 연주를 계속 해나갔다고 해요. 부족한 음역을 메우기 위해 지판 위를 치열하게 오가며 완성한 그날의 연주는 오히려 그 어떤 연주보다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를 받쳐주던 건강, 재물, 혹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줄이 끊어져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내 인생의 한쪽 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삶이라는 아름다운 연주가 끝난 것은 아니죠. 내 힘이 빠진 그 빈자리에 우리 삶의 위대한 연주자이신 주님의 은혜가 개입하기 시작하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내 삶에 끊어진 줄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요, 남은 삶을 다듬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마저 감동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충분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8월 27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예라모십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띄워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완벽한 준비와 좋은 조건 속에서 내는 소리도 너무나 아름답지만요. 부족함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려드리는 삶의 고백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반을 달려온 목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인사

인생의 줄 끊어짐 때문에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실까요? 내 힘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한숨만 나오지만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은혜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끊어진 줄을 들고 애태우던 마음에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또 찬송과 콘서트를 위해 송정제일교회로 오시는 길, 행저질라와 함께 더 깊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한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래,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찬양 맛집 행저 잘라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강성훈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조수아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그리고 성찬 승진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혹독한 바람을 맞춰가며 결을 다듬는다고 하네요. 상처와 고난을 견뎌낸 나무야말로 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는 과정도 이와 참 비슷하고 닮은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함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기 어렵지만 고난은 견뎌내고 삶의 어려움을 또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나의 약함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크신 능력이 시작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부족함과 환경의 한계 앞에서 마음이 조금은 조급하고 어려우셨다면요. 이 저녁 고요히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 나의 약함마저 아름다운 하모니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금가고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흠뻑 적셔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만나는 평안한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클래식 콰이어의 이삭의 축복, 라이프 가든의 약함이 능력이라,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연주를 이어가며 예기치 못한 시련의 소리를 만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시련을,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관계의 시련이라는 아픔을 겪으며 휘청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연주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불협화음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손의 연주를 멈추고 우리 인생의 거장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어있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 그릇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따스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시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담대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옹기장이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테너 정호윤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세 곡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녁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 들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죄의 싹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에 대한 싹, 대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영생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당신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결혼관계를 예를 들어 율법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9절에서는 음행의 경우를 예외로 말씀하시면서 결혼관계의 신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서도 가능한 한 갈라서지 말고 관계를 지키며 갈라섰을 경우에도 화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

사람이 함께 사는 관계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매우 중요한 언약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인 호세아서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하지만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음행을 일삼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멜은 결국 다른 남자의 노예나 종의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한 고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최소한 이혼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이혼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법적인 정당성보다 관계의 회복과 구원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오히려 값을 치르고 그녀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편이 아내를 용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고멜이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음행은 아내가 지었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남편인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아내를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음행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온 뒤 곧바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다시 돌아온 고멜에게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옛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인 로마서 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내가 율법에 매인 바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원리를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 풀려난 것은 마치 결혼한 여자의 경우처럼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혼관계에서 죽음이 이전의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0: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열매만 맺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고 난 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지 않고 회개와 절제, 정결의 시간을 요구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죄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산 목적에 합당한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율법 아래 정죄받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도 더웠고 여름은 더운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이번 여름은 열대야도 더 길었던 것 같고 태풍도 지나간 것 없이 참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오늘 우리가 들은 간증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넘쳐났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또 청년부가 없는 교회의 비율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이미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만 봐도 제 아이가 입학할 때만 해도 반이 5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4학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반이 3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발표에 따르면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약 60% 정도가 되고요.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0에서 80%,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절반 이상입니다. 대학 청년부가 청년부 활동이 없는 교회의 비율도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일이 되면 우리 새박교회 안에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서로 재잘거리는 그 소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들이 넘치도록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의 간증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고백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선교로 진도에 있는 옥도 교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봉사팀이 돌아오는 그 주일 오후에 옥도 교회 우리 박준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셔서 섬겨주셨는데 1박 2일의 이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제 하루는 돌아오는 주일이었고 실제로 사역을 하셨던 날은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 동안 삼사일치의 사역들을 그 하루에 다 펼쳐주시고 섬겨주셨다고 너무나 뜻깊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옥도 섬에 30가구 정도가 사십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하여 대립각을 세우셨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발교회 우리 선교팀이 다녀가신 후에 그분의 표정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시며 옥도교회와 우리 세발교회 우리 봉사단에 인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셨다. 저분 저 할머니의 그런 표정과 반응을 목사님이 처음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열리게 되면 옥도교회가 옥도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영혼 구원의 그 문도 활짝 더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름 사역들이 저절로 진행될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방해들도 있고 뛰어넘어야 할 그런 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위해 섬겨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또 이 여름 사역, 여름 수련회에 시간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동참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고 함께 가지는 못해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고 그 이러한 사역들이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의 자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적 과업도 저절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을 계획 세우고 준비를 해도 모자를 판에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쌓는 이 과정도 저절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방해를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조롱과 협박, 실제적인 공격의 위협과 같은 외부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고요. 내부에서도 분열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해 가며 이제 성벽을 거의 다 완성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벽 공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문의 존재입니다. 문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대적들이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문이 있어야 대적들의 공격에 굳게 그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다른 외부의 출입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바로 성문이 방어와 통치의 핵심적인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적들은 어떻게든 저 성문이 달리지 못하도록 더 공격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대적들의 거센 공격이 집중적으로 임하게 향하게 되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느헤미야 개인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만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고 치러야 할그 대가와 몫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가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 시대 느헤미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원수들의 집요하고 위험한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가 했었던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가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 순전한 믿음이 결국 원수들의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성벽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0: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1: 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0: 나는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너에게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왔는데 그래서 원수 산발랏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의를 해옵니다. 그것도 한 번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거듭 제의를 해옵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또한 대화와 타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아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원수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했던 이유와 명분은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명백했죠. 우리 그 고백을 우리 성경 구절 3절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1: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2: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0: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크다라는 단어는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단순히 크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닌 위대한, 그리고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 일에 집중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중단할 만큼 오노평지로 내가 가야 하는 일이, 거기에 가기 위하여 이 공사를 중단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 공사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어느 교황이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세 명의 일꾼이 열심히 같은 현장에서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빌딩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눈앞에 벽돌 쌓는 일이 그저 고된 의무, 고생스러운 현장, 생계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지금 흘리는 이 땀방울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름 사역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지원했던 다음 세대의 사역 마찬가지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D.L. 무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자기 시대 이 19세기에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19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렸던 D.L. 무디입니다. 이 무디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입니다. 이 킴볼은 바로 무디가 다녔던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초등학교까지만 나왔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18살의 구두가게 점원 이 무디가 몇 주 동안 주일에 예배에 결석을 합니다. 그러자 이 킴벌이 무디가 일하고 있는

그 가게에 직접 신방으로 찾아와 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고. 이 본질적인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 주었던 사람. 예수를 믿어 내가 용서를 받고 거듭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준 나의 주일 학교 교사를 무디는 제일 존경한다라고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디가 있으려면 먼저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무디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는 될 수는 없어도 우리는 킴볼처럼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길러내고 또 양육하는 일에 헌신할 수는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성경적인 가치는 점점 드세지는 이때야말로 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더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확인시켜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섬김들이 이를 위해 또 섬기는 크고 작은 여러 손길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옥도교회 봉사도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간증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전기공사, 싱크대 공사, 염색을 해드리고 마을 잔치를 해드리고 특히 방충망 교체 작업이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 작업들 하나하나가 유익과 의미가 분명 있지만 30가구 정도 사는 이 조그만 섬 옥도, 배를 두 번이나 타고 들어가야 하는 그 작은 섬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 낡은 교회 건물들 보수해주고 주민들을 섬겨주면서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그분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옥도교회와 목사님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을 주민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영원 구원의 일들이기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형통한 사람,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 요셉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요셉이 거절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난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감수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큰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리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산발랏의 초청을 거절하죠. 그런데 그것이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대적들의 음모로부터 느헤미야를 보호해주게도 됩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 내가 섬기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들의 의미들을 놓치지 않으며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 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자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하지 않은 이 편지라는 의미는 공개적인 편지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그 편지를 꺼내어 읽어볼 수 있게 하고 일부러 읽게 하고 일부러 소문이 나게 하려 만든 대적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함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전심으로 열심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려는 이유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을 배신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짜집기를 해서 소문을 내는 것이죠.

얘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은근슬쩍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이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소문이 이렇더라. 벌써 돌고 있다. 이렇게 은근슬쩍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고 빙자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너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상황을 수습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나를 만나야 하지 않느냐고,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것이죠. 가짜 뉴스, 가짜 소문 이런 것들은 다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실 위에 가짜를 부풀려서 비방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죠.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누가 봤다더라. 근거도 없는 소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는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 소문에 대처하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세 번째, 만약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당사자, 내 형제에게도 유익이 될 만한 것인가? 이것이 아니면 소문을 다 끊어내기로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제 감정을 좀 이입을 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속으로 울분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소문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이미 다 퍼져 있다는 소식 때문에 당황스럽고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왠지 어쩐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오해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여기까지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헌신을 했던 것인가? 아니, 거짓 모함은 그렇다 치고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한 무엇인가? 어느 한 명도 나에게 와서 정말 그런 것이냐고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느헤미야를 경계하는 듯한 사람들을 보며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다치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는 느헤미야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해주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인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울분이 터지고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힘이 빠졌을까요? 이 성벽 세워봤자, 이렇게 열심히 세워봤자 오해만 더 받을 것인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진실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 모든 상황, 내 안에 들려오는 모든 복잡한 고민들과 생각들, 그것들을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다시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왔지만 아마 이런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저의 실수와 저의 잘못이라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징계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라면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0: 이 일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끝까지 주님 맡기신 이 일들을 완성하도록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거 풀어보려고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설명하고 항변하여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갈등과 오해를 낳게 된다는 것,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이 다 시간 낭비라는 것을 잘 압니다. 느헤미야는 원수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죠. 원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을 행합니다. 바로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다시 두 손을 들고 원수들이 가장 싫어할 행동,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일을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할까요? 기름을 보내주는 관은 송유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수가 통과하는 관은 오수관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 관은 상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다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께 붙듭니다.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은혜, 하나님께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 있으라고 하신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의 성문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박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말은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을 뜻합니다. 걸핏하면 호통을 쳐대는 교관에게 훈련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지혜는 가까운 친구의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해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지혜도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이에겐 훈계가 필요하듯이요.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려움과 실망을 아버지의 훈계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가 넘쳐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열심히 갈고 닦는 훈련 가운데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라디오 앞에 모이신 우리 귀한 청취자분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도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98번님께서는 선곡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에게 또 응원 메시지와 또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6843번님께서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보내주셨습니다. 0995번님께서는 평택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지선 전도사님 내 삶의 이유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띄워드리면서 잠시 뒤에 이 찬양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까요? 내 삶의 이유라.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환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 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 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빵과 물고기를 가진 소년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오늘 이야기 빵과 물고기를 가진 소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에레스라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했던 그 소년이 결국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에레스라는 소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 이제 그 소년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납달리 부족의 아키바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는 상인이신데 나름 능력있다 인정받고 계시죠. 또 세상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다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곤 해요. 아버지가 물건들을 사고 팔러 길을 나서면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은 저의 형인 요아분 몫이 되었습니다. 형은 항상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게 마치 자기 사명이라도 된 듯 열을 내곤 했죠. 형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두 배나 더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형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존경을 받게 되겠죠. 요아부 형은 종교적인 것에는 전혀 흥미가 없어요. 전 형과는 달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룩한 선지자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들을 큰 고통으로 몰고 가려는 반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분이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 병을 막 고쳐주거나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

0: 야, 베네스.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1: 형. 엄마들이라고 해나인 모으고 있었는데.
0: 일 시키신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또 지난번처럼 딴 데 정신 팔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바닥에 이거 뭐야?
1: 아무것도 아니야.
0: 지켜봐. 뭐야? 또 성경 구절이나 쓰고 있었던 거야? 그래, 이번엔 또 뭐라고 쓴 거야? 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 참. 아니 대체 왜 이런 걸 쓰는 거야? 어? 너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쓴 글을 보시고 너 같은 꼬맹이를 만나러 내려와 주실 거라고 믿는 건 아니지? 어?
1: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0: 뭐? 너처럼 하루 종일 땅바닥에 그림을 쓰고 있는 꼬매 녀석을 만나러 와주실지도 모른다고? 꿈 깨셔.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정복했잖아. 아마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실걸? 알아들어? 이제 어서 하나 입히라 챙겨.
1: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어쩌면 그 예수님이...
0: 뭐라고? 안 그래도 온 동네가 헛소문으로 미쳐가고 있는데 말이야. 우린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선조부터 전해오는 전통에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얘기해봤자 시간만 아깝지.
1: 그래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진짜면 어떡해? 그분 말씀으로는...
0: 에레스! 내가 분명히 그만하라고 했지? 어서 가기나 해.
1: 전 그 상황에서 감히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에 집 밖에 나와 모여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을 봤죠. 그 중에는 아비삭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 걸음을 늦추고 귀를 쫑긋 세워 들어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띄엄띄엄밖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들은 얘기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실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 아무튼 그 여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전에 본 적이 있어. 의사를 만나겠다고 아픈 사람들 틈에 줄 서 있는 걸 내가 봤거든. 근데 그 여자가 글쎄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다지 뭐야. 세상에나, 상상이 가. 어쨌든 그래서 군중들 틈에 끼어서 막 떠밀려 가는데 계속해서 그 여자가 그 예수님 쪽으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다가 그분 옷을 스치듯이 만진 것 같더라고. 그 순간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리시고는 뒤돌아서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지. 그분이 말씀하시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라고 하시는 거야. 세상에나, 딸이라니. 근데 그렇게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뿐이 아니라 그 여자 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야.
1: 저도 그 혈루병 걸린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기도 해봤지만 모두 아무런 소용이 없었대요. 근데 정말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주신 거잖아요.

0: 전 정말 그분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만나보고 그분에 대해서 더 배우고 말이죠. 하지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분을 따라다니기로 결정이라도 한다면 저한텐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1: 잘 잤니 우리 아들들?
2: 안녕히
0: 주무셨어요.
2: 야, 무화과 빵 냄새 정말 좋아요, 엄마.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드신 거예요?
1: 그렇단다. 네 아버지가 일 가신 뒤로 통 잠을 깊게 잘 수가 없구나. 아마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진 계속 그렇겠지.
2: 잠시만요.
1: 좀 들어보자.
3: 저기 저 사람들도 그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대. 우리도 빨리 가자고. 맞다, 우리 할머니도 모시고 가자. 어쩌면 그분이 우리 할머니 병도 고쳐주실지도 모르잖아.
2: 에이, 저 미친 여자들 말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쓸데없이 환상에나 빠져가지고. 저 여자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술주정뱅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죄인들이나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 식사도 안 되잖아요.
1: 네 말대로 어쩌면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걸 수도 있겠지. 근데 말이야, 엄마가 정말 신기한 얘기를 들었지 뭐니?
2: 신기한 일이요? 엄마,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매춘부나 세리를 상종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0: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도 여리고 성의 매춘부 라합을 구원하셨잖아. 내가 보기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것 같아. 생각해봐.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겠어?
2: 특히 넌 더 못 지키겠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 아니겠어?
0: 그건 그렇지만.
2: 그만해라.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 얘기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알겠어? 한심한 네 얘기나 듣고 있느니 차라리 딴 일 하는 게 낫겠다.
0: 왜 형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1: 글쎄다, 헤레스. 아마 두려워해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두려워요? 뭐가요?
1: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닐까? 아, 글쎄, 잘 모르겠구나. 아무튼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 마을에서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야.
0: 하지만 질문은 좋은 거잖아요.
1: 그래, 그렇지. 안 그러면 진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치?
0: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그래? 아들, 뭐가 궁금한데?
0: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건데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엄마.
1: 아니, 가다니 어딜 말이야?
0: 갈릴리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들어보고.
1: 네 형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구나.
0: 형이 꼭 알아야 돼요.
1: 또 마을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거야. 행여라도 그 사람들이 네가 그 예수님이나 그 사람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걸 보기라도 한다면 네 아버지 일이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니?
0: 하지만 엄마, 만약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면요? 정말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면 어떡해요? 엄마도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1: 참 어렵구나. 그럼 좀 기다려봐. 엄마가 도시락을 준비해주마.
0: 도시락이야? 그럼 저 예수님 보러 가도 되는 거예요?
1: 그래, 다녀와도 좋다. 대신 멀리서만 보거라. 그런데는 어린애들이 함부로 나서거나 하면 안 되는 거 잘 알지?
0: 네, 엄마. 그분 말씀만 들어볼게요.

0: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1: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아마 더 생길 거야.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거룩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 엄마, 정말 고마워요.
1: 자, 그럼 여기 도시락 가지고 어서 다녀오거라. 그리고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은 속으로만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지? 어린애가 꼬치꼬치 물으면서 귀찮게 하는 걸 좋아하는 어른은 하나도 없어.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또 주목받아서 마을 장로들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잖니.
0: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전 집에서 마을 한가운데까지 한 걸음에 뛰어갔죠. 근데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전 갑자기 예수님을 못 보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보였죠. 그때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만약에 이분이 정말 예언된 메시아시라면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소문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진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제가 갈릴리 강가에 도착했을 땐 그 일대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쪽 건너편 언덕 위쪽에 있었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휘 둘러보시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곧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로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이제 사람들을 되돌려보내려는 건가? 아니면 나 같은 애들은 집에 돌아가라고 그러는 건가? 대개 어른들은 저 같은 아이들을 귀찮아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처럼 인기가 많은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았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푹 숙여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생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2: 거기 꼬마야. 그 바구니엔 뭐가 들었니?
0: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보리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만 들어있어요.
2: 잠시 기다려보겠니? 자, 도시락을 챙겨서 우리랑 같이 가자꾸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 오른편에는 바리새인들이 팔짱을 낀 채 인상을 쓰면서 서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아버지하고 아주 잘 아시는 사이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 나선다면 그 사람들 눈엔 제가 예수님을 충실히 따른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 순간 좀 전에 제가 드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표적을 보고 싶다고 한 그 기도. 그러자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오려 메레스야. 네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그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하거라.

0: 진리를 구하도록 하거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에레스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좀 나눌 수 있겠니?
1: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너무 적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0: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렴.
1: 네, 주님.
0: 안드레, 빌리, 가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거라.
2: 네, 주님.
0: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빵과 물고기를 떼어줄 테니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1: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손에 건네진 그 보리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으니까 말이죠. 그것도 모두들 아주 다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5천 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그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에레스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진리를 찾는 그 기특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에레스와 비슷한 상황이신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주변의 반대가 심한 경우에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기를 갖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실 것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의 아이들 시리즈 8번째 시간, 빵과 물고기를 가진 소년.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홍영란, 김연아.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부자라면서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굉장하다면서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한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독일 뉘베교회 낡은 돌판에 쓰여있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해드렸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내용이 다름을 보여주는 글이죠. 세상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만 앞서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이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고 측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크리스 탐린의 How Great Is Our Go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도 않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또 그렇게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딱 제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일도 나보다 훨씬 크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밤은 그 하나만으로 마음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위클레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맥워터의 You Hold On To Me, 조시 볼드윈의 Time and Time Again, 세프 슐루터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997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의 샬롬 나잇, 김도현의 샬롬을 신청합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힘들고 아파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의 성전을 찾아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전화도 카톡도 단절하자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샬롬 찬양 부탁드립니다. 아,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어떤 오해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평화로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샬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69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도연의 샬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0: God of the present. He knows right where you are today.
1: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이 끝난 곡식을 가립니다. 쭉정이, 껍데기, 벌레 먹고 알이 덜 찬 곡식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할 가을바람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걱정이 껍데기가 되어 바람이 날리지는 않을지 알찬 곡식이 돼서 사람들의 기억의 곳간에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면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이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껍데기는 순간순간의 나쁜 생각으로 만들어지고요. 한알한알의 알곡은 순간순간의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을 거지가 시작될 때 우리는 곡간 안에 들여져야 되겠죠.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알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말의 시작 금요일에 가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사실은 가을에 대한 묵상을 제가 해서 여러분과 시도 나누고 가을에 대한 테마의 찬양도 들려드리고 어제는 좀 반응이 좋았어요. 확실히 가을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주말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벌써 9월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어떤 거를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우리가 결신을 맺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감사를 심었다면 감사를 거둬들일 거고 불만을 심었다면 난 불만을 얻게 되겠구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소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뿌리신 것들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거두시는 이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찬양 두 곡 이어드릴 건데요. 제이 월십의 꽃들도 함께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 두 개 연결해 드렸어요. 제이 월십의 꽃들도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 꽃들도는 9201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딸이 권해서 듣게 되고 오늘 가입도 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운전 중에 듣곤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심지어 사연도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매일 듣고 있는데 엄마도 같이 듣자고 하네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픈 우리 딸이지만 이 시간 항상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딸 축복합니다. 성함과 주소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디가 아픈 건가요? 기도 제목도 적어주시면 준보기도 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게 될 시간이 9201님과 그 따님에게 위로와 또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후로도 또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찬양은요. 끝자리 9199님이세요. 샬롬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신 성경책 선물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문자를 사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진 않은데요. 다 보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받아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신청 찬양을 조금씩 제가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곡이 알알이 맺히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이 올 초에 뿌렸던 씨를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거두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계시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낳고요. 불만을 심으면 불만을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와 은혜를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9월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한 봄이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기도의 반대는 염려이며 걱정입니다. 걱정을 영어로 하면 worr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누군가 목을 조이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꽉 조여진 넥타이가 목을 짓누르듯 가슴을 콱 누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를 속수무책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임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엘스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여수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브라운 홀쉽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일화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들인데요. 하지만 세상이 좋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도 거부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바라보시기엔 다 돌아와야 할 한 마리 양이겠지요? 주님 품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의 길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길로 반대로 돌아서 보시면 어떨까요?

나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은혜 나누셨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님 품에 돌아와야 할 이유를 이 시간 깨닫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방송을 우연히 든 또는 듣고는 계셨지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던 일명 방학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 잠시 멈춰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저 북녘당의 동포 여러분, 아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내 주인이라는 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8828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이 있다니요.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어제 문자를 남겨주셨었는데 앞으로 매일이라고는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새벽녘에 또 일찍 깨게 되거나 방송을 듣게 되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이 저 북녘당에서는 도둑이 오는 시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싶고 조금은 더 부드럽게 들리는 나만의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가슴 졸이지만 그래도 갑갑함을 해소하고 계시는 북녘계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더 힘내시고 또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도 더 힘을 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각적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도 귀한 찬양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교회들 함께 살펴보며 기도 제목 나누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북한 관련된 내용들, 또 그리고 남한과 세계의 소식들도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평안하셨죠 목사님?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자, 오늘도 이제 전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탈북민 목회자와 교회의 이야기들 나눠주실 텐데, 첫 번째 교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사역하는 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0: 예.
1: 교회 이름은 우리 사랑교회입니다.
0: 예.
1: 우리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 특정 대상을 향한 표현이거든요.
0: 위대한 우리 수령이나 장군님만.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네. 담임하시는 목회자분이 어떤 분이세요?
1: 네, 조영재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조영재 목사님도 탈북하고 중국에 잠깐 생활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조선족 교회에서 가져온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근데
1: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해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0: 그러네요.
1: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0: 네. 아, 탈북민으로서 그래도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의식이 좀 투철하실 것 같아요.
1: 네.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이제 큰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0: 예.
1: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2022년에 개척했으니까.
0: 얼마 안 됐네요.
1: 그렇죠. 이제 2년, 3년 차 됩니다.
0: 네. 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 좀 살펴볼까요?
1: 네. 특별히 우리 사랑 교회가 세워진 강서구 가양동에는요, 우리 탈북민 이웃들 500명 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곳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리 사실은 탈북민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방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 방과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학원을 가지 않고 방치된다 표현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1: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서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0: 그냥
1: 어울려
0: 시간
1: 있는
0: 배우기.
1: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맞습니다.
0: 좀 배움에도 열중을 하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탈북민 교회들 가운데 이런 방과후 학교를 또 운영하는 교회들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1: 네, 참 많이 있죠.
0: 네.
1: 사실은 교회가 주일 사역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평일날에 성로들의 일상에 들어가서 성로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성로들로 하여금 교회에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0: 네.
1: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우리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방과후 학교인 것 같아요.
0: 네.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어려운 점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점은 뭐를 얘기를 하셨을까요?
1: 우리 목사님은 좀 특이하게
0: 예.
1: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어요.

0: 쓸때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 오.
0: 왜 시간이라 했나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1: 네.
0: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죠. 예수 믿고 금방 사역자가 되고 금방 헌신했으면 하는 조급함들이 있는데
1: 예.
0: 이런 조급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1: 네.
0: 그런 마음이 가장 어려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 예, 이게 사실은 탈북민이라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시간의 기준과는 다른 그 시간의 길이만큼 좀 필요할 텐데,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해줄 교사 선생님들,
1: 아.
0: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이 방과후 학교의 교사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0: 그럼요, 그럼요.
1: 아니면 집에서 이제 가정사역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나
0: 맞습니다.
1: 사실은 뭐 한 번, 두 번도 좋지만 오랫동안 목사님이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하신 것처럼 교육에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꾸준히 또 섬겨주실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사역의 어려운 점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남한 성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고 배우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서 배우는 것인데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줄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1: 네.
0: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우리 사랑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이제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1: 아멘.
0: 아무리 많은 예배와 사역을 해봤자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는 세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온전한 성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 저 땅,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탈북민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말 못하는 사정과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텨야 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 예, 아마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도 어떤 간절함이 좀 엿보이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여러분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시청해 주신 찬송 한 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두 번째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1: 네, 우리 조금 멀리 가죠. 강원도 원주에 세워진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1: 제가 오랫동안

0: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현황을 파악하고 또 탈북민 현황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0: 지도를 만들 때마다 늘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난 2022년에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게
1: 할렐루야.
0: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1: 네. 자, 원주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김영호 전도사님이시네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호 전사님이 본래 서울에 계셨는데요.
1: 네.
0: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과 마음을 받고 원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는 거 아시죠?
1: 강원도.
0: 그게 강원도입니다.
1: 예.
0: 맞습니다. 그 강원도에 가서 남과 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영호 전사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원주 땅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지 이제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0: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다 그래요.
1: 네.
0: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약품과 생필품을 보내는 사역, 또 북한 내지에 일꾼을 세우는 장마당 사역, 또 중국에 파견 나와 있는 당 일꾼들을 훈련하는 사역, 또 구출 사역, 이런 사역들을 평신도로서
1: 예.
0: 참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원도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1: 네.
0: 이제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1: 자, 우리 원주 하나교회가 하시는 주요 사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전사님이 그동안 평신도로 또 해왔던 사역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이제 그 첫 번째가 지금 중국에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 오.
0: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노동자,
1: 그렇죠.
0: 그리고 외교관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 내지에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원주 하나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사역하는데 가장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 네.
0: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예, 감사의 제목이죠.
1: 네.
0: 또 기도 제목인데요. 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또 세워나갈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최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지금 상가 2층에 206호가 예배당인데 207호를 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요.
1: 예.
0: 그래서 이제 207호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걸 채우시겠지만
0: 예.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섬기길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동되시는 분들 우리 강원도 원주의 원주 하나교회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주 하나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0: 기도 제목 드립니다. 원주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원주 하나교회 교육관,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이죠. 교육관과 주방이 잘 마련되고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원주 하나교회와 연계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간절히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끝곡으로 김영호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을 나누면서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0: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신청합니다.
1: 네, 이 찬양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분야에서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용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지상 로봇, 무인정 등 무인전력으로 구성된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이 줄어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행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오가는 뇌물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면서 서울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한국의 운동회 김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4만 원짜리 불고기 김밥이 판매되며 현지 테니스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 분야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무역하거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 등을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이용해온 중개자와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며 이란 정권으로 흘러가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누출 제로 방식으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란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주변에서의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이미 2년짜리 경제 계획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용이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국무부 문서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의제기나 수정이 없다면 국무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상자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상용 B1 비자와 관광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를 받을 때는 미국 입국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단기 방문객으로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비자 취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취소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 조치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35주년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로봇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다양한 총포로 무장한 무인 군용 차량 수십 대가 수도 키이우 중심가를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전차에 사용되는 무한 궤도가 장착됐고 드니프로 강을 가르는 무인정과 수도 상공을 집단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 전력도 등장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퍼레이드는 물류와 정찰,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지상 로봇을 비롯해 요격 정찰, 공격용 무인 항공기, 자폭용 무인정과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정 등이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에 맞설 만한 재래식 함대를 갖추지 못했지만 무인정을 적극 활용해 해상 전력의 열세를 보완해왔습니다.
유로뉴스는 이번 행진에 병사와 탱크, 중장갑 차량은 없었지만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

하드로 설계된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며 4년 반 동안 이어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우크라이나 군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드론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미래 전쟁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6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만 2천여 명보다 4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관리소별로도 개천과 요덕, 화성, 북창, 수성 등 6개 시설 모두에서 수감 인원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수감된 사람은 2만 3,800여 명에 달했지만 전체 인원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서는 수용소 내 사망과 해제, 다른 시설로의 이송, 행정상 재분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식통은 구금시설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 유행도 언급했는데요. 새로 입소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반국가 선전선동이나 탈북, 한국영상물시청, 유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수감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개 재판과 판결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범죄와 미성년 사건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피심자의 권리 보장을 일부 강화했지만 정치 체제 관련 사건에서는 여전히 법 조항보다 당국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내야 하는 뇌물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에서는 다른 도로 이동하기 위한 여행 증명서를 받으려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을 담당자에게 건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보루에 100에서 130위안 정도 하는 담배 한두 보루면 비교적 빠르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최소화의 성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해임이나 철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담당자들이 적발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식 증명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뇌물을 건네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많이 건네는 도매업자 등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에서 보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은 한 번 받은 여행 증명서를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집결소에 끌려가거나 노동 단련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부패 단속 강화가 오히려 뇌물 액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생계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반다아치시와 엘살바도르 센토로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운영되는 서울 야외 도서관의 본뜬 공간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 야외 도서관은 도심에 빈백과 돗자리를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만든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방문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해외 정책 전수가 교통과 상하수도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정책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는 누구나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체력장 모델을 전수하고 태국 방콕에는 차량 흐름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우선하는 횡단보도 설계 경험을 공유합니다.

서울의 외로움과 고립, 은둔 대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대학 관계자들이 고립 예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해외 관심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이용 정보, 택시 위치 정보 등 각종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도심 교통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센터도 해외 방문단의 주요 견학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은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7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에서도 150개 도시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 28달러,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짜리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등장해 현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김밥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외식 사업가 사이먼 김 대표와 김밥의 대모로 불리는 한국계 미국인 박은조 셰프가 함께 만든 메뉴입니다. 사이먼 김 대표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알록달록한 김밥 도시락을 준비해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US 오픈이 미국 최고의 운동회와 같은 행사인 만큼 김밥을 선보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양념한 불고기를 비롯해 당근과 단무지, 케일, 우엉 등이 들어가며 김 대표 어머니의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함께 메뉴를 개발한 박은조 셰프는 뉴욕의 미슐린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퍼세와 2스타 레스토랑 모모푸쿠 코 등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요리 매체인 본 아페티도 US 오픈을 앞두고 주요 푸드 스탠드 메뉴 가운데 하나로 이 김밥을 소개했는데요. 대회 기간에는 김 대표가 운영하는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도 부스를 열어 캐비어를 얹은 $100짜리 프리미엄 치킨 너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어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천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5도, 이천 24도, 파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이천 30도, 파주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대전 24도, 세종과 천안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천안 모두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흐린 날씨와 함께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3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진남포와 신의주, 자성과 해주, 장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장현 21도, 해주 20도, 신의주 19도, 자성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 해주 28도, 장현 26도, 신의주 23도, 자성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산과 운기, 성진, 무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원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과 고성 22도, 운기 18도, 무산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 원산 24도, 고성 23도, 운기 22도, 무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k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 9절의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31편 조금 전 함께한 이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요.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의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31편 9절부터의 말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

이제 내가 곤경에 처하였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눈과 령혼과 몸이 모두 쇠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슬픔으로 사가버리고 나의 세월은 한숨으로 소진되며 나의 죄악으로 내 기력이 꺾이고 내 뼈가 무너집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웃의 혐오 대상이 되니 나의 모든 친지와 밖에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치를 떨며 나를 피해 달아납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모의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공모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온 사방에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내 대적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의 인이로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없이 스올에 이르게 하소서. 거짓말하는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되 의인에게 교만과 경멸을 품고 무례하게 말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1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도 같고 우리의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슬픔 가운데 있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도 망령이지 99살 된 제가 어떻게 애를 갖고 90세가 된 우리 마누라가 단살을 발사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안 믿었어요. 1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니까 이삭이라는 아이가 생겼어.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새벽 일찍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

0: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양 안 갖고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슴을 비수로 찔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믿으며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수풀에 부스럭부스럭 하는 수양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어. 그 수양을 대신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우등생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돼 있는지.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돼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뭐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신데요.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자락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 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고향 땅에도 이 찬양의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가득 찬 이 우주를 향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남과 북의 이 찬송의 울림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은,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섬세한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선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며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빛나는 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느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위를 구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인신매매를 당했고 어렵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었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중국 공안이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친척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안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갑자기 폐렴에 걸렸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사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딸을 등에 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맨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만 주십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텐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렴풋이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딸도 볼 수 없는데 목소리만 들려주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어보니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던 제 딸이 살아서 제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딸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고치지 못한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치료했던 소아과 원장님도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을 나와 연길에서 딸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하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

기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이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의 불이 꺼져서 재단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엘리야 같이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8월 2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적이 대체로 흐린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10에서 최대 70mm로, 평안남도가 5에서 40mm로,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3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서울과 부산이 25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4도, 강릉과 춘천이 23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2도, 평양과 함흥이 21도, 신의주 19도, 청진 17도, 강계가 15도, 해산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과 서울, 광주, 목포가 31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30도, 개성과 포항이 29도, 춘천과 대구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 27도, 강릉 26도, 강계와 함흥, 해산 24도, 신의주와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에게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모든 고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통합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잇는 이 귀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여름이지만 너무나도 폭염과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열 질환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상생활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귀한 이 나라 민족이 쓰임받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붙잡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세상에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진짜 나를 만져주셨다라고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제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강력하게 뒤흔드셨던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매서운 추위 속에서 열린 부흥의 새벽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자유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저의 지난 죄들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예배당 바닥에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전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길가에 앙상한 나무도 차가운 겨울 공기도 푸른 하늘도 이전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다시 태어난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열등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짓눌려 있던 시절, 매일 밤

암학교 뒷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지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날 밤 저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이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목 놓아 울며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무기력한 자아가 깨어지는 불같은 체험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체험을 겪으며 제 안에 깊은 신학적 갈망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죄를 씻어내고 거듭나게 하셨던 그 은혜는 무엇이고 신학교 뒷동산에서 임했던 이 불같은 능력의 역사는 무엇인가? 둘 다 성령의 역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여 조직신학을 배우며 비로소 그 해답을 명확히 얻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각 단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차원을 달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 3단계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단계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베드로의 출발점은 거듭남이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절의 이 고백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베드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 중생의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자범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2단계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베드로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면 깊은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이기심, 원죄의 잔재인 죄의 소욕을 인간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혈기가 태워지고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된 제2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외적 은사를 넘어 우리 내면의 죄의 오염을 씻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성결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1단계와 2단계를 하나로 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3단계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단회적으로 경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이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힘입어 주님의 성품으로 깊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노년에 기록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며 믿음 위에 인내와 경건과 사랑을 더하라고 외쳤습니다. 거친 어부였던 청년 베드로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통해 온유하고 성숙된 참된 목자로 빚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헬라어로 바람과 성령은 모두 푸뉴마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바람과 성령은 닮아 있습니다. 성령은 먼저 인간의 저항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거센 태풍이 몰아칠 때

0: 사람이 손을 뻗어 그 바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 고집을 깨뜨리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힘은 거대합니다. 핍박자 사울을 꺾어 사도 바울로 만드셨듯 성령은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공기가 정체되면 생태계가 썩고 병듭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산소를 공급하고 씨앗을 날릴 때 대지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허물과 죄로 메말라 있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영적 활력과 참된 기쁨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째, 환경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에 머물지 않고 삶의 풍파와 영적 싸움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성령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는 성숙한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둘째, 행함이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죄를 거절하고 다스리는 성결의 능력이 생깁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지만 성령을 근심할 수 없기에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미워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넷째, 일상의 모든 순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메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거듭남의 은혜를 넘어 내 안의 연약함과 죄성을 태우시는 강력한 성령의 세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믿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거룩한 성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평안과 하늘의 권능을 누리며 매일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3491번, 지역번호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173장, 새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신여. 통합 찬송가 173장, 새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신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속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구별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첫째,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지경은 물론 삶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넓어진 삶의 지경 가운데서 경건주의에 얽매여 찌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고 즐기라고 허락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사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큐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오다 보니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 자유 속에서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금령이 나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라고 하지요. 고기는 마음껏 즐기되 그 생명인 피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앞에서든 아니든 교회에 가든 못 가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것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경이 넓어지고 자유를 누려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영역이 있음을 알고 크게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기에 지키면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녀 양육이기도 합니다. 이어 26절, 27절에 보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고기와 피를 드릴 때 제물의 피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해요. 피를 잘못 간수하여 죄를 지을까 봐 세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성물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과 헌신도 아무데나 쏟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고 하지요.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킬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비결이고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경이 넓어졌다고 내 맘대로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자유를 누리되 결코 침범해선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은 크게 삼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켜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둘째, 세상의 자취를 밟는 가증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을 삼가라고 하나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는 것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따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대적을 쫓아내고 구원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부러워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큐티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친 줄 알았는데 진멸한 게 아니라 잠시 물리쳤을 뿐이라 돌아서면 자꾸 그 자취를 밟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 저 집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지? 하며 세상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러면서 다 가족을 위해서야, 자식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요. 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위하는 것이 예수 안에 서야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따리를 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려

0: 하고 그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을 버젓이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그 우상의 제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멸망의 자취를 끊어내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우리 가정과 자녀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 방식을 부러워하며 탐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욕망과 체면 때문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진 않나요? 재혼 후 혼인신고를 유보하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남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열심을 내어 직장을 얻고 결혼했지만 생명의 시작인 가정을 이혼으로 깨뜨렸어요. 이후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믿지 않는 사람과 재혼했지요. 하지만 훗날 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아빠와 성이 달라 힘들 거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어긴 이 일이 올무가 되어 남편과 내 아이를 부르짖으며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보게 되니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지요. 그러던 몇 달 전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체하고 몸살까지 날 정도였어요. 처음엔 딸이 힘들까 봐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 조급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제가 불안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죠. 이 일로 20절 말씀처럼 법적인 부부로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혈기 많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눈치 보는 내가 문제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수치와 불안으로 지금까지 당신을 남편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제안하니 남편도 그러자고 했지요. 재혼 18년 만에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저와 후손이 영구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결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며 그 안에 담긴 언약과 용서의 의미를 늘 상기하겠습니다. 딸이 작은 일에도 원칙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마음껏 누리되 금하신 것 앞에서는 크게 삼가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발자취를 부러워하며 뒤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길 바라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나의 구원과 내 가정은 결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과 맞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성공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멈추고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멸망의 자취를 따르다 올무에 걸려 허덕이곤 합니다. 성공과 안일함에 취해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탐구하며 내 욕심과 체면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내몰기도 합니다. 주여, 이것이 주 앞에서 가증한 일임을 깨닫고 속히 멈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뜨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주 앞에서 영구히 복을 얻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란을 겪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지나온 눈물의 시간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양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공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천둥이 치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마당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쏟아지는 비와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심각한 난청이 있는 아들이 천둥 소리를 새 소리라고 착각하며 듣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마치 새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 소리구나.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함께 찾아볼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모자는 함께 여기저기를 거닐며 아름다운 새 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추앙받는 베토벤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실수와 착각이라 할지라도 따스하게 품어준 어머니의 공감과 사랑 덕분에 어쩌면 악성 베토벤은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어주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되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덕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바리톤 조성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이야 말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으신 대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진 것이 BC 931년입니다. 남쪽에는 유다의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섰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시작하였고 북쪽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그 전왕 솔로몬의 신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로보암 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각각 남유다와 북방이스라엘의 20명,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방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꽤 많은데 초대 북방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우상을 극도로 숭배하였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아들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나답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왕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바사의 반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살되어 죽어버리고

바하사가 3대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3대째 벌써 또 왕조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하사 3대 왕, 그 이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엘라 왕 역시 2년 동안 재위했고 바하사는 24년이었습니다. 엘라, 4대 왕 엘라도 2년 뒤에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던 중에 전차 부대장 시머리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함으로 두 번째 왕조, 바하사의 왕조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왕은 벌써 5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머리가 이 5대 왕이었는데 시머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대 왕 가운데서 3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짧은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머리의 모반으로 왕이 되었지만 백성과 군대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군관 오머리에 의해서 그가 피살되고 왕조에서 끝나게 되죠. 드디어 오머리가 6대 왕이 됩니다. 아까 아합이 몇 대라고 그랬죠? 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머리고 오머리의 아들이 아합이란 겁니다. 오머리는 12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외교 정책을 폈고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주변 땅,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주변의 나라에서도 이 오머리의 하우스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오머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므로 얼마나 영토가 컸던가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오머리도 12년 재위하고 그 이후에 아합,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7대 왕으로 2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제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이런 식으로 아합 왕의 두 아들이 왕조를 했지만 이 오머리 왕조도 끝나게 됩니다. 이은 왕조, 제5대 왕조, 제6대 왕조, 제7대 왕조.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해가 BC 722년입니다. 자, 아까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놀랍습니다. 931년 BC에서 722년까지 그러니까 210년 동안 왕조가 있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멸망됩니다. 210년 동안. 210년 동안 왕조는 몇 번 바뀌었다고요?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방 유다는. 이로부터 135년 뒤 586년 BC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 유다는 왕조의 전체 길이가 345년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210년대 210년에 7개의 왕조가 있었고 남방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 세웠던 유다 왕국은 345년 동안 단 한 개 왕조만 계속돼요. 아들 이렇게 해서 20명의 20대 왕조가 이어졌던 겁니다. 20대까지 한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전능했습니다. 아합 왕, 7대 왕입니다. 이 7대 왕, 아합 왕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수 있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의 특징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북왕국에 가장 잘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세벨이 가장 잘한 게 우상 숭배. 아합이 가장 잘한 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에 제일 열을 올렸고 제일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긴 했지만 시돈,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돈, 여러분 수로 보니게 할 때 그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지역을 두고 있는데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우상들을 그대로 도입해 왔습니다. 아합이 함께 해왔던 겁니다. 국가 종교 차원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을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나쁜 짓은 골라골라 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성경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머리의 아들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한 구절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악함의 탁월함을 나타냈던, 말이 안 되지만 정말.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야. 여로보암 1세인데 그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 친조상은 아니지만 왕조로 따지면 그 앞전 최초의 왕조였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시돈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왕이 참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있고 전부 다 나쁜 짓만, 우상만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합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니까 이세벨의 자기 와이프, 왕비가 섬기던 나라의 신들까지 다 도입해서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 때 있었던 저 유명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장으로 따지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로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모두 합하면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얘기가 성경에 무려 16장이나. 근데 악한 왕을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하였을까요?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면 교육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 우상 숭배를 징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두고 말하는데 앞으로 내가 말하기 까지 비가 안 올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18장 1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금방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얼마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아합이 말하기 전에는, 아니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가서 비 내린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기근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아합 왕,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의 왕조 내에 요 사이로 말하면 장관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오바댜가 있었어요.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3명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우상 전체로 뒤덮여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우상을 가장 앞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살려두었는데 오바댜는 100명을 숨겼습니다.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한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문 가운데서 물을 공급해요. 굴 속에 숨겨놓고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두 개의 굴에. 그리고 뭐죠? 떡을 갖다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아합은 사실 아합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숨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신하로, 국내 대신으로, 요사의 말로 장관으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물 근원을 찾아가자. 내가에 어디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꼴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혹시 풀 나는 데 있으면 그 풀이 있어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모두 잃어버릴 왕실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짐승들을 잃어버릴 그런 아주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6절. 두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아합 왕과 오바댜가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바댜가 따로, 왕은 따로 가고 오바댜 따로 갑니다. 오바댜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깜짝 놀라며, 아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왕은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는가? 엘리야를 왜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비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를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왜 찾았을까요? 다시 만나면 혹시 비를 얻을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만약 왕께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서 왕이 당신 만난다고 왔다가 당신 없어지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옮겨가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아,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아합 왕이 가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복상의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좀 내기를 합시다.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제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신이 응답하시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 꼭대기에 영적 전투가 열에서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올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400명, 450명, 850명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리는, 해질 때 소제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죄송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소제 드릴 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넣고 물을 12동이나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단어 단 53단어의 짧은, 일명 명진학파에서는 엑기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서 그 12동이 물 주변에 판 그 물 도랑에까지 모든 것을 다 핥아버리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 모두를 이스라엘 골짜기 가서 다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죽여봐도 알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모든 선지자를 800명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 비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19장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왕이 왕비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비가 내리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거짓 선자들을 다 죽인 일, 칼로 죽였는지를,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신하 한 사람을 보내, 신부름을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엘리야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들 중 누구예요? 네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생명을 그렇게 갖게, 너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 아직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누구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정말 성경에서 이상한 장면을 만납니다. 이상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요. 18장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 너 가서 아합에게 비가 안 온다고 그래라. 네가 다시 말하기 전에 비 안 온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너 이곳을 떠나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릿 시내가에 갔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까마귀가 갖고 와요. 뭐를요? 떡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시내의 물을 먹고 그 떡과 고기로 지납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내가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그리 시내가 여기 더 이상 있지 말아. 사르밧으로 가라.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가서 누구를 만나요?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 땅에 들어가니까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과부예요. 그 과부가 나무를 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릇에 물을 좀 달라.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요. 불러서 나 떡 하나 먹고 싶으니까 떡을 하나 가져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에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나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나무 주워다가 우리 집 마지막 남아있는 한 움큼 가루를,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요, 그것을 굳이 떡 한 덩이를 내게 먼저 가져오래. 네가 만들어 먹기 전에 그 떡 한 덩이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만들어 갖고 오래요. 저는요, 정말 저는 엘리야처럼 그런 음성 안 듣는 목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 목사야, 너네 교회 과부 모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그거 네가 먼저 달라고 그래서 먹어라. 저를 보세요. 제가 그거 말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할 거 아시니까 저한테는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무슨 소린지는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간단하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다 모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도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단칼에 자기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아니 하늘을 뚫고 나갈 듯한 그런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놀라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제 자기 생명 살겠다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르, 어디에 속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동안 활동하던 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 남쪽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국경을 넘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나 살려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야,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디프레스와 얼마나 심적인 침체가,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이걸 현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열심을 내고 누가 봐도 저분에, 저분만큼 믿음 좋은, 저분이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돼, 막 역사, 그때 그 역사도 그분 때문에 된 거야. 그랬던 그가 어떤 날 갑자기 예배당에 안 보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 어디 딴 데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가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냥 죽기만 해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나 누구하고. 한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빛나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사실은 잔다는 표현이지만 이게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 눈 안 떴으면 좋겠어. 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진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어루만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은 그때 어루만지세요. 6절 계속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기는 먹었지만 에이, 아니야, 또 그냥 누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왔어. 또 하나님 어루만지심,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한 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한때는 그렇게도 잘 나갔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모르면서 내 남편도 나를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내 아내도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우리 사업도 누구도 안 어루만져주고.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여! 어루만져 주세요! 이랬다고 맞은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는 그냥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주님 이제 족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좌절과 절망과 영적 디프레스 속에, 침체 속에 빠진 그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 성경 그러잖아요. 어루만지고 다시 어루만지고.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루만져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이 어루만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막 엄마들이 오는 겁니다. 엄마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애기 안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 여자들이 회중 앞에만 나올 수 있어요? 애기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우리가 만져주심을 바란다면 주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주여 조카오니 죽여주옵소서.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사업이 주님의 만져주신

0: 사복음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도 침을 뱉어 흙을 겨 눈에 바르시고 손을 대셨다는 거죠. 주님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3-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신흥교회 이사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져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6년 8월 28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언어의 온도를 쓰신 이기주 작가님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어떤 말은 겨울에 찬바람처럼 사람 마음을 한순간에 꽁꽁 얼려버린다. 하지만 어떤 말은 햇살처럼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낸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 라고 할 때와 넌 얼굴만 예뻐 라고 할 때 이 조사 하나 차이로 공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잘 알고 있다. 노트북 자판을 칠 때 사람이란 단어를 치다가 오타로 삶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사랑 그리고 삶으로 이 글자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죠? 사람을 썼는데 그게 사랑이 되고 삶도 되고 따뜻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룩한 생명력,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라도 남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언어는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무서운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서 16장엔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던지는 차가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죽어가는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따뜻한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분명 그 누군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복된 금요일 아침. 인지과학자 레라 로버디츠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와 단어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결정짓는다. 또 조직문화 코치 톰 돌턴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습관적인 빈말과 무심한 표현들은 타인과의 신뢰를 쉽게 무너뜨려버린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이 세 가지 법칙을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좀 참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하래요. 첫 번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은 따뜻한가?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래요. 진실인가? 필요한가? 따뜻한가? 스스로에게 이 묻는 이 작은 언어적인 정돈이 인간관계의 영향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세상 박사님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저는 인터뷰할 때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따뜻해져요. 예, 다 목소리는 다르신데 여러분의 그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따뜻한 언어로 오늘 이 아침 그 누군가를 여러분 꼭 여러분의 그 따뜻한 언어로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이 아침에요. 저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도 올라가고 언어의 온도도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이 언어의 온도 또한 더 뜨겁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먼저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나는 엄마로 덮여 있었다. 너무 귀한 칼럼이었어요. 영상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평화, 평화의 주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복된 아침,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한다라는 그 갈급한 사랑의 언어, 그리고 영광의 언어로 여러분 이 하루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복된 금요일 아침 찬양 후에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만나볼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박사님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맞아요.
0: 이야, 자, 오늘 이 방송,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아침 생방송 가족들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참 유익한 코너입니다. 인간 수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긴 은혜의 시간인데요. 홍 박사님, 오늘부터 3주간 네. 저희는 이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하죠.
1: 네, 이제 정말 책 읽기도 힘든 너무너무 오래 더웠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정말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우리가 독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들어.

0: 있어요. 그래서 독서라는 이야기가 식상합니다. 식상한데 정말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 아.
0: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독서의 그 정말 중요한 거와 방법, 포인트를 한 번씩 짚어가면서 한번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1: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좀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았어요. 왜 네. 책을 읽는 뇌는 네. 특별한가?
0: 네네.
1: 누가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네.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이 독서다 이런 네. 말이더라고요.
0: 특히 이제 독서 교육이 뇌에 좋은 거는 다른 거는 뇌 어느 부위별로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지만 독서는 전체 뇌를 좋게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두엽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건데
1: 예.
0: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독서는 어떤 걸 주냐면은 정확한 즉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독서의 힘이거든요.
1: 예.
0: 내가 경험이 없을 때 다양한 경험을 책을 통해서 얻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1: 예.
0: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뇌는 누구나 생각과 판단이 되면 행동은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이 안 되죠. 올바른 생각이 안 되니까 생각 자체가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판단을 하면 역시 행동도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독서 교육은 전체적인 뇌에 도움을 주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는 교육, 전두엽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1: 사실은 뭐 요즘에 우리의 이 뇌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 뭐 네. 유튜브 쇼츠 영상 같은 거 봐도
0: 네.
1: 정말 이게 이제 수동적인 뇌로 변하는 것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0: 쉽게 말해서 독서 반대 하면 숏폼이라고 보면 돼요. 독서 반대, 독서를 가장 방해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독서를 가장 방해하는 거는 미디어지만 또 방해하는 거는 만화책. 자, 만화책이나 미디어는 독서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독서를 방해한다는 거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판단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전두엽이 약해져서
1: 예.
0: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 빠진 애들 치고 책 잘 읽는 애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많이 빠질수록 독서량은 적어진다.
1: 예.
0: 그러면 지금 한국은 독서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적어지고 있나요?
1: 그러니까 적어지고 있을
0: 그렇죠.
1: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부 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쥐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을 읽기 싫어하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죠.
1: 이거 심각한데요, 네. 박사님. 아니, 네. 그래도 이제는 책을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해.
0: 네.
1: 이제는 책 읽기 싫어가 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0: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과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시각 뉴런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들이라도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아이가 늘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님들 역시 책을 안 읽고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옛날에는 그 심심하면 도서관 보냈잖아요. 도서관 예. 가서 재미있는 책 읽고 이제 그래서 책 읽고 가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뉴런으로도 책 읽는 모습이 뇌에 각인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집에 책은 많아요.
1: 책은 많아요?
0: 예. 네. 다들 집에 책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집에 책이 가득가득 있죠. 그래서 그렇죠. 애들이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건성건성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헬스장은 가는데 그냥 한 시간 동안 건성건성 놀다 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작 책을 읽어야 될 시기 고학년이 되면 칼로 못 자르듯이 책을 안 읽는 거예요.
1: 아니, 박사님 말씀 네. 들으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독서를 왜 합니까 할 때 독서 네. 쉽게 생각하면 지식을 얻는다.
0: 네.
1: 지식 축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과 연관해 보면 단순히 지식 축적으로만 뭐 끝났다가 아니라 뇌의 그 생각의 근육
0: 그렇죠.
1: 그런 판단력 또 자제력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운동시키는 것 같아요.
0: 엄마들은 예를 들어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그럼 공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 예.
0: 제가 아이들의 뇌를 검사해서 머리는 좋은데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의 90%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얘는 독해력이 약해요.
1: 독해력이 약하다?
0: 독해력이. 다시 말해서 독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교과서를 읽고도 교과서가 나한테 원하는 즉 문제를 읽고 문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을 몰라요. 그래서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얘는 공부를 지금 많이 뭐 수학도 막 여러 가지 시켜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해력이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성적은

0: 한계가 있어요. 왜? 비는 부분이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히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가요, 어려서는 진짜 책을 잘 읽었어요. 그게 잘 읽은 게 아니에요. 잘 읽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정작 잘 읽어야 될 때 보니까 잘 못 읽어요. 그럼 어려서부터 정말 잘 읽었다면 커서도 잘 읽어야죠. 뇌가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그런데 잘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공부도 이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왜 독서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일단 독서거든요. 그럼 문제를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하면 함정에 빠지죠.
1: 예.
0: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하거나 그러면 물론 언어에는 또 언어 기능이 있지만
1: 그렇죠.
0: 기본적으로 아무리 언어 기능이 있어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하면 우리가 입만 살았다, 횡설수설한다, 논리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우리 뇌 전체 뇌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즉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1: 야, 사실 지금 박사님의 이 멘트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또 모르는 건 아니고 뭔가 어디선가 지금 살아오면서 안 들었던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네. 지금 우리의 삶이요 박사님 확실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좀 점점 우리 어른들조차도 미디어에 더 많이 네. 노출되고 더 예전보다 더 봤으면 뭘 더 봤지 덜 보지는 않는 것 같은
0: 그게 예를 들어서 책 읽어주는 플랫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런데 책은 내가 읽으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시각이 제일 발달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듣는 거와 읽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많이 들으면 그 내용을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스토리는 알죠. 그러나 깊이 깨달음은 없죠. 그럼 책은 시험 보려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 사실은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무슨 책을 많이 읽었냐면
1: 예.
0: 학교 다닐 때 필독이 있었죠. 필독 위인전
1: 그러니까요.
0: 있었잖아요.
1: 있었어요.
0: 그 위인전을 왜 읽냐고요. 그걸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어릴 때 이랬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는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히는 거거든요. 어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1: 예.
0: 그렇게 책을 잘 읽히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학습이에요. 근데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면 얘는 그냥 내용만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성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뇌가 좌측 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 뇌가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깨달음도 있고 이건 운에 가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시험 보듯이 외워서 줄금에서 외우면 좌 뇌만 하니까 깨달음과 느낌은 없으니까 읽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1: 야, 참 오늘 정말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인 독서 오늘 책을 읽는 뇌를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데요. 박사님 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뇌가 책을 읽으며 특별한 뇌가 되면 좋겠어요.
0: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크리스천 리더가 돼서 차세대 우리를 이끌어 나가려면 정말 독서가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성경책을 읽을까요? 이래요.
1: 질문하죠.
0: 동화책도 재미없는 애들에게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면은 읽겠어요? 실패하죠.
1: 예.
0: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죠.
1: 단계적.
0: 얘가 인간성이 안 돼서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대들고 친구 관계가 안 좋아 안 되겠다 성경책 읽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성경책은 좀 어려워요. 어른들이 읽고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읽어서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책을 읽고 그러면서 또 성경도 시간 나면 읽으면 되지만 그 성경이 주가 되지 말고 일단 읽을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드는 거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에 어떤 책이 맞아요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독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책을 한 페이지 읽는데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다섯 개가 있다. 그럼 그 책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지형을 얘가 모른다면은 그냥 읽는 거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 한 쪽을 이렇게 읽혀봐서 한 다섯 개 정도 어려운 단어를 물어봤을 때 애가 네 개 정도 혹은 네 다섯 개 정도 그 나오는 단어를 정확히 뜻을 안다. 그러면 그 책

0: 책이 애한테 맞는 책이에요.
1: 야, 저는 네. 이것도 몰랐어요, 잘.
0: 보통 사람은 이러잖아요. 여러분. 6학년 읽을 만한 책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
1: 책을 제가 얼마나 안 읽혔는지. 이게, 아이고. 네. 책 읽혀보신 네.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네. 그러니까, 아, 그래. 어려운 단어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 그렇죠. 하나 세심하게.
0: 그러면 어려운 단어가 한쪽에 다섯 개가 있으면 이걸 읽긴 읽는데 해석이 되겠냐고요. 아. 대충 되죠. 그러니까 시험 보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사고력이 넓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은 백과사전을 많이 보잖아요.
1: 예.
0: 그 하나하나 새로운 단어를 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 그런 것들을 책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건 요즘에는 책 읽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요즘에 뭐 여기저기 강의가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부모한테 어떻게 질문해라 이런 거.
1: 예.
0: 근데 그거는 상당히 애매한 게 아이 뇌 유형에 따라서 또 아이에게 무엇을 내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물어볼지에서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은 배우면 되지만 그것도 세부적으로는 아이들 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뇌 성향을 알면 네. 책이 더 잘 읽혀진다.
0: 그렇죠.
1: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고요. 박사님 오늘 시간이 좀 가서 네. 책에 대해서 중요성 얘기해 주시면
0: 사실은 이런 같습니다. 거죠. 모든 사람이 책을 읽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책을 그냥 읽히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떻게를 배워서 한 번씩 여러분이 이번에 따라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독서병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번 것을 잘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얘가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독서는 다 똑같아요. 기본이 안 되는 애는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1: 처음부터?
0: 네, 중학생도 처음부터 초등학생도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1: 와.
0: 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인 독서. 개인적으로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떤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이고 있나.
0: 네.
1: 우리가 책을 안 읽는데.
0: 네.
1: 우리가 집에서 네. 책을 잘 안 읽고 있는데.
0: 네.
1: 책을 읽어라.
0: 네.
1: 이 자체가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책을 안 읽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0: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됐지만 지금 미디어를 통제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미성년자들 통제한다. 그거는 미디어를 통제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되게 큰 거예요. 미디어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이들이 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군요. 그 우리나라도 빨리 일단 뇌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망가지는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를 빨리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자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 재미없는 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 안에 너무 재밌네를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언제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아이가 그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떻게 우리 아이가 책을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간 수업 오늘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 뇌 운동 가장 최고의 뇌 운동인 독서 오늘 책 참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 하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귀한 은혜와 교훈을 주시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복된 금요일 아침, 오늘 많은 분들이 인간 수업 영상 링크를 신청하십니다.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또 이런 많은 영상들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프닝 말씀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또 인간 수업은 인간, 이렇게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이 금요일 아침 축복의 언어로,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소망의 언어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이 아침을 정말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거예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남자 선수가 여자 육상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고난 성별보다 본인이 주장하는 성정체성을 중시하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남자로 태어난 선수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되었다며 100m 및 200m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1, 2등 메달을 싹쓸이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 남자 선수들과 나머지 여자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염색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생물학적 차이를 갖고 있죠. 유력 후보였던 여자 선수 세니나는 박탈감이 아주 컸다고 전해지는데요. 미국 듀크대 법대 교수는 타고난 성별보다 소위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성정체성을 기준으로 남자를 여자 선수권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여자 스포츠 경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저마다의 온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는 너무 뜨거워 상처를 남기고 어떤 관계는 너무 차가워 외로움을 주기도 한대요. 지금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온도는 몇 도쯤인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타인을 향한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 어쩌면 즉 서로를 숨쉬게 하는 적당한 거리를 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 온도가 누군가를 태우거나 얼리지 않도록 마음의 온도를 잘 살피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잘 지키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길 소망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0: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첫 찬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 또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데일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 있고요. 또 너무 가까이 하면 얼 정도로 차가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 너무나 뜨겁거나 차가운 사람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보내주신 사람,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적당한 온도 또 알맞은 온도로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도 이 뭐랄까요? 바깥에서는 적당한 온도, 적당한 거리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족들에게는 나를 또 잘 알고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말이나 행동이 조금 뜨겁거나 차가울 때가 있죠.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 가까운 가족, 또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고 알맞은 온도, 또 적당한 온도로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금요일 아침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또 신청곡으로 꾸며갑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하셔서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또 나눠주고 싶으신 이야기, 또 감동받으신 것, 은혜 받으신 것, 또 꼭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문자 샵 0153번으로 남겨주십시오. 금요일 아침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이 이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1: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키즈윌의 어느 날 문득, 또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함께 했습니다. 우리 7123번님, 어제 방송에서 들었던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3분 메시지 다시 받고 싶습니다. 힘든 날을 겪고 있는 딸에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어제 3분 메시지,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다시 듣거나 또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기근 집사님, 1070번님, 백인자권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3660번님, 어제 찬송가 필사 콘서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담양 가막골에 위치한 조그만 교회지만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오셨었대요. 맞아요. 어제 현장에 얼마나 뜨겁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지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올 여름 가장 큰 기억과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찬송가 콘서트 때 받으셨던 은혜도 또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8130번님, 오늘도 간모님과 함께 행복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매일 좋은 찬양 또 따뜻한 말씀으로 마음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옹기장이의 찬양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옹기장이의 주님의 손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이 찬양 듣고 힘내시고 오늘도 은혜 가득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8130번님의 신청곡 곧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자 권사님, 오늘은 신호가 막힘이 있어서 조금 문자를 늦게 보냈습니다.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지금은 좀 뚫렸나요 권사님? 2814번님, 9월 큐티책 잘 받았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9월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매일 아침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를 살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 들리는 찬양 따라 부르시면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아의 내 마음 다해, 이어서 옹기장의 주님의 손 두 곡 함께 하시죠.

8130번님의 신청곡 옹기장이의 주님의 손이 귀한 찬양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찬양 후에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로 함께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믿음의 주님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순간 되게 하셔서 세상에 저희의 마음에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끄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중에도 만족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애씀을 통하여 구원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찬양하며 약함 중에 강함 되시고 우리의 위로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원촌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집을 떠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12장 살펴봤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 장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은 12장부터 보면은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상당한 이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식이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무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요. 하나님 정말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질문이고 아브라함의 의문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에서 이후에 이후에라는 이 말은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이 그 가나안 부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을 일꾼

가서 이 전쟁을 하고 결국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 후에 이 말씀이에요. 이 후에 그 말은 14장에 일어났던 이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그 속마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족에게도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이런 걱정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어쩐 두려움이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지만은 가나안 부족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들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공격이 오면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아들은 언제 주실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괜찮아질 거야 조금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 방패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있다는 것은 전쟁이 사라졌다, 전쟁이 없어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생깁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밤잠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은 내게 어려움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다. 내가 너의 뒤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네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지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왜 여기에서 또 상급을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는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 후대를 후사를 이을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아들이 필요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있어서 이 상급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놓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게 지금 이루어진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종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내 양자로 하나님 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내가 네게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찬송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흔들립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예배도 힘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네가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야. 네가 땅을 얻는 것도 아니야. 네가 큰 민족을 잃은 것도 아니야. 가장 큰 복은 바로 나를 얻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안에 아들도 있고 하나님 안에 큰 민족도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더 나가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러나 건강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도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답답해요. 벌써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나이는 들어갑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내 종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은요 고난과 기다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이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문제 해결이 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급선무인 것이에요.

이라. 그래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단순히 아들 하나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 이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직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직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며칠 지나서 밭에 가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땅은 그대로입니다. 농부가 매일 밭에 나가 땅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야,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땅을 파헤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땅 속에서는 씨앗에서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함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는 창세기 15장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현실은 답답하고 반대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다 나를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환경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답답하고 걱정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 사업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산을 잃어도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사랑의 뜰안,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지난 8월 14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2026 나라사랑축제의 뜨거웠던 현장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을 지켜온 희생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일 텐데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 부르는 감사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땅을 향한 기도, 그날의 감동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자리까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지금 함께하시죠.